0: 잠릉 르그비 콰영승 테르비 까르마 오체
1: 치등 아유 심코나겐 비인 지르크드가겐
0: 알랑둥 잠릉 겐지
1: 아망 투르 흐테름 겐게 스노 카난지 비 메토 친보
0: 원봉 신진 겐지 히르블린 비비 아니 좀나랑무
1: 알랑둥 잠릉 르겐지
2: 자스 뎀비 냥콘 족보 남바 최초 데모이나 탕데야 랑종 잠능 르젠치 지비레 쳔능 나치 체남라 동와 하홀레 자치시피 잠능 기서 제비 종 종능 스피그나 종 아동하 므비 게정 시샤바지 소시바 멘테테 통지 임비 제치 티터 셈버 르가스시
3: 알가라튼 치진 종니가 걸렀다 송이 투마 사마 용라 따바라 뜨능 스조히라 님중 시안바라 닝지라 수과 담비 치그 고든 지르 담치고 지라 제상 링가 예슴거 시틀우일제 스초롱 담담비 간남 그르기위레라 냠 흥치그 솜바숑 다니 잠초 거림부 치그 나공니 과스담바빈 마원월 넉스고 드르킨중 흐타니 당상 메프르타피시르타 조코 몬지르체 리질 송독사파 선은진 튕쿨라테니 담성고 알락타짱 아드다가 탈국조피 리송버 응친 하탐추그로이게 접트 스트그롱 아크 초동저 럭든 스트그진득고게 그접트 노지 샤나 곰자 흑직자진 환군 마하칼라게 접트 쳔보 너르갑디 치르충웨나 터치나 똥그남슴고소 파톡비 녹과가 축담지고 딜라와 옆츠 알잠초거림보 치가 하령 까바비 아크 토르지니 오르잠초 입진 노르가 과롱진터 르그탐지고 드비 알가삭초 발라 나 아크 미나 타미너 갈랑가 화티 섬지게 디르진터 나치라 나즌 코치라 콘토지 포르구구타 스탈 코치세고는 찌트르지그고노 너 탐지고 돌아 가나나 드나 고지라르지메노 쳐진 더 지디타토 거동 코 찌훈 제오거 송조 야야로 초동 다진이케 냐니 흐트마실 아르지메케 흐니 흐똥트 말로 추코 초사지요나 조르잠초거름 보치거 다 깜밥고노 추니트그라토 지디 아크 토통도 니어총너 런칭 마시라 축제대쇼니 다니 탕다나거 그르친 복슴라 축구 흐슴뜨기니 후톱든들 갑디 위너거 스크인자쿨거 아지 칸느콘탈리 와은 흐뜨그룽 초르지거요 흐슨 흐탐진거 아잉암친 바라 흑금 샤나 흐치그니 짱거요 트 흐슨거거 그그든느콜다 아릭스 무 초옥진 쿠르크 소소샤시니 시가르딩가라 아드

야간진카위종저쌈큰난지 옛구르르니치 나치 남 옛날아 전주고등 접그리다더니 통콩의 임튼그 양나 르그등 탐바고니 외치동지등 럭버드 과인담비고니 랑리 코리근다 송치부샤지등 양난들라 진진등 집주샤지드 하장 조르라 디스탑게 나치 레츤더기다더니 랑리 소능이 상친그 사클소소그 스테크무 과인그 즉팅가 나바등 레다더니 열구르 코리그고니 양 지난바 갑다즈가 통통즈 열권들 아 디마스겐 레츤디나 사그니 소소그 아르그니크 다 예스쿠르크 샤발 림킹가 만나 소소잉 카프클름다 단시능다 등이 마치 카브데코너 디타브가 자치 칼와탄 자치 람루아 영나 냥쿤 소소그 마치 레츤디라냐니 아 레츤디 토니 샤군우 영나 레츤디 토니 아랑린 소르미 샹칭가 사크 소소그 옐크르 어그니 타니 카브다에 코너라 옐크르크 람트그 라카니 타영나 차치담바그 옐크르크 톤쿵등 옐크르크 셰고 야나 옐크르크 톤지라 수간더가양 모트에 코너 디다브 자치 칼와당 자치 람루아 양나 나추 렌슨데 냥 콘소소잉 나추 레슨들라 잡처등 특그르능 제양 나바레 와시고요 아 대등 차프치기도이나 아다 나마그 잔크르는데니 부종다등이 마치나 좀 소싱 사체그 옐코르 르니 당리다팅이 가다이케오 데랑존 손지나그추 소싱 오르그랑 춘클 돌라 중그 마콘더그 르니 옐코르코니 갑다이라 아 데이터브크 돌라 중그 르니 옐코르케 차치세지 르니 옐코르케 페지세지 르니 옐코르케 네부세지 하나 옐코르등 리스틀 냠디가 나바세지 온데 당리다팅이 옐코르케 람트그주 강강즈그 사티 요니나 람트그 소소그 거기 차치주 침무즈겠나 Nyewe loon da tgayin dola zunga argini yekur tang di da tingi pshangil zo kankang zik pe nina. Ti korni kabda ila.

0: 어제 좀 다르다 말하다.
1: 오, 다르다 말하다라.
0: 야, 좀 메카닉 먼저 다 갑다이라. 야, 고고. 아, 고고.
1: 좀 거완듯이 고가니 거.
0: 지지.
1: 어제 좀 거완다 다 아른거는 코코리 이코란 죽는데 아까도 담근데 긍리블링 고탐들나 과머를 동대는 거지 좀 크라 용도. 좀 큰이 알아. 와르듬 거지리 송들이 좀은 있으니 하라케나 간수가 수는 좀아 당당 수는 좀이 알아. 좀 간수가 정의 통도 정의니 신고리 과물의 용의 설명하고 좀하다 좀 거와가 남는 좀 되는 뭐
0: 이제
1: 원래 더 좀 거와는 뒤 한치가 남트 좀은 좀은 거와 땅니 영치 남트 서도다 그러기 서피 요는 더 치즈거든 좀은 거와 땅니 손난다 가지고 딱 거니 공링이 시고는 그 과물의 좀 그래 좀 큰니 와르든 그가 좀 좀 예초 좀도나 좀은 예초니 하라 간수가 다가 순한 좀 마등아 양코리 다가 천종아 좀나 현종과 건건 수구리 남자라 치다 주라 건건 수구리 남자 근담나 다 초능지 주는 초대다 다는 아하는 거 뜨거 남특도 서도 있잖아 뜨그 유나라 망그라 뜨거가 참고되지나 뜨다가 루 몸에 롱통지리다 롱콜그라 롱콜 투부터 거래 몸에 롱통지 아게리 지리 주누가 남특도 영사도 유스
0: 이제
1: 올라 올라 남특도라와 그 영 주는 망니 그게 소나영 섬지 람그 몸에 롱통 때로 용이 이 틈에 제가 한국으로 소위 다가 건강 수급이 남자라 된다고 손을 대다 드니 너무 남들이 영 서터 이분들 남들도 좀 못 오들이
0: 네 지나다 고니치 갑다이다 다다론 손이나양 아르글 흑 샹근데 페탄 페진 베간스 고데등 데다땡 아탈로 샹글나다 아젠땅 아젠조 쳇페나 다존 도르디즈 갑다이나
1: 아레레리다 다우 페네스가 다 지금 제일 이제 되게 자치부터 지세나 다수 도츠가 다 나는 친구들 나는 거 안도 아니엔 층큰거다 멍초 그로스 공총도 단도라 종이 페네스 도마그르가 유트리 대직 페네스 디한치가 다루 미치는 차르지오노 다 그비치와 그그니마 강니시구노 아르가다 흐티투가 상체용근 다츠렌더 상체용근 다츠렌더 대용기는 앞에 군스
0: 이제 ཁྱི ཕྱད མམ དོ ལ གི ཨ ད ཨེར མ གི ཡེར ཁུར གི ད ཅིག ས ཚིག དང ད གི ཡེར ཁུར ཁོ རིག གི ནེ བུ ད ཧན ཆི ནི ད གི ཡེར ཁུར དང ད ཧན ཆི ནི ལི སྲིལ རིག ནི ལ སུ ཁ གི ད གི ན པ སུང ཅི གི གོ ནི ཡང དོ ལ ཟུང གི ཨ ཉེ བི ལོན དེ ད གི ལང ནོ གི ཁྲིམ དེ དང གཞན ཡང ད དོ ལ ཟུང གི ཡེར ཁུར གི ལམ ཐག འདར ག གི ཆ ཅི དང ད ཡང ཅི གི ཡེར ཁུར གི ཐོན ལི ཡེར ཁུར གི ཐོན ཟི ཨ གཞན ཡང ད ད 嗯。

0: 만들 작심 김종콩나 최소금 종콩 등 통독금 종콩 어디실 김종콩인다 나초 탐문가 파시인비 나진양다 흥심 종콩 송주 등지 진질 흑담께 멘바레린 기점 보자인
1: 디제 모자리리는 강중제 생활동인 강중제

야 능니비 쪼꼬총총소 체난바 데모이나 다스타치적거 산지능진반된지나 졸무오르크 롱친거 운동이 감성거나 총시 쪼꼬총치의 고지시비 디술럭가르마 앞지른거 나총시비가 측거 타통림친 안지나 쪼꼬총총치의 리톱거 쪼꼬 보좌짐이야 아리 떠나 쪼꼬총총성마의 희설 따르 동국사로와 근구삼등지가 떠나 쪼꼬총총성마의 영 라와흑사로와 고니 아 삽지흑사로와 종이 회크 소마 지나자와 크리다 등이 마임 소자가 방아로기 영 리트브크 소쪽등 산뜨 소국사로와즈 그 고삼등지리 아리 떠나 쪼꼬총총성마의 영 소국사로와 운디나 흑시금 바바이리 아리비에 단지나 아닌디니나 흑손바그 단지나 크리게 흑적흑글이 인 ᱱᱟ ᱛᱚᱠᱩ ᱥᱟᱨᱣᱟᱱᱫᱤ ᱡᱤᱣᱟ ᱜᱮᱨᱛᱟ ᱥᱟᱣᱟᱡ ᱞᱩᱱ ᱛᱷᱟᱯᱤ ᱪᱟᱦᱤ ᱢᱚᱱᱫᱮᱱᱥᱤ ᱟᱨᱤ ᱛᱟᱱᱟ ᱡᱚᱠᱩ ᱪᱷᱚᱝ ᱪᱷᱚᱝ ᱥᱟᱢᱟ ᱜᱮᱭᱟᱝ ᱟ ᱫᱤᱵ ᱡᱤᱱᱛ ᱦᱟᱨᱟᱝᱨᱟᱝ ᱜᱟᱯ ᱥᱩᱜᱩᱱ ᱫᱤ ᱤᱧᱡᱤᱱᱟ ᱵᱟᱯᱟᱭ ᱪᱩ ᱜᱟᱯ ᱥᱩᱜ ᱥᱟᱨ ᱛᱟᱝ ᱥᱚᱨᱱᱤ ᱭᱟᱝᱱᱟ ᱨᱟᱝ ᱜᱟ ᱛᱟᱱᱡᱤᱱᱟ ᱢᱟᱱᱫᱟᱝ ᱥᱟ ᱭᱟᱝᱱᱟ ᱠᱷᱟᱥᱵᱤ ᱜᱚᱥᱟᱜ ᱦᱤᱥᱟᱭᱟᱝ ᱥᱤᱜ ᱢᱟᱝᱟ ᱭᱚᱠᱟ ᱫᱤ ᱛᱟᱱᱟ ᱜᱟᱪᱤ ᱨᱟᱝᱨᱟᱝ ᱜᱟ ᱥᱟᱭ ᱪᱤ ᱜᱮ ᱴᱷᱚᱱᱟ ᱡᱚᱱ ᱛᱷᱟᱝ ᱥᱤᱜ ᱢᱟᱝᱟ ᱡᱤ ᱚᱱᱟᱨ ᱛᱟᱱᱟ ᱜᱟᱪᱤ ᱡᱚᱱ ᱛᱷᱟᱝ ᱛᱟ ᱪᱷᱟᱢᱟ ᱦᱩᱱᱫᱩᱭ ᱪᱩ ᱛᱤᱥᱚᱜᱟᱢ ᱵᱟᱯᱟᱭ ᱪᱩ ᱛᱟᱭᱟᱝ ᱯᱷᱟᱢᱟ ᱛᱟᱝ ᱜᱤᱨᱜᱤᱱ ᱛᱷᱟᱢᱡᱤ ᱠᱮ ᱭᱟᱝ ᱱᱤᱭᱩᱨ ᱛᱟ ᱡᱟᱯᱪᱤᱨᱤ ᱜᱩᱱᱤ ᱛᱚᱱᱫᱤᱜ ᱡᱤᱨᱞᱟ ᱦᱨᱤ ᱛᱟᱱᱟ ᱜᱟᱪᱤ ᱱᱤᱭᱩᱨ ᱛᱟ ᱡᱤᱢᱟᱱᱤ ᱱᱩ ᱠᱟᱝ ᱨᱮ ᱡᱤ ᱛᱟᱝᱱᱟ ᱛᱟ ᱯᱷᱩ ᱛᱟᱨᱡᱤ ᱢᱟᱛᱤᱱᱟ ᱨᱮ ᱴᱩᱠᱩ ᱪᱷᱚᱝ ᱪᱷᱚᱝ ᱥᱟᱢᱟ ᱥᱟᱡᱤᱨ ᱜᱟᱪᱤ ᱞᱚᱵᱡᱩᱝ ᱤᱪᱩ ᱛᱟ ᱡᱤᱢᱟᱱᱤ ᱜᱨᱤ ᱛᱤᱱᱟ ᱴᱩᱠᱩ ᱪᱷᱚᱝ ᱪᱷᱚᱝ ᱥᱟᱢᱟ ᱜᱮ ᱞᱚᱵᱡᱩᱝ ᱜᱮ ᱥᱟᱛᱟᱝ ᱥᱚᱨᱱᱤ ᱨᱟᱝ ᱜᱟ ᱜᱟᱯ ᱥᱩᱜᱩᱱ ᱫᱮ ᱤᱧ ᱢᱟᱛᱷᱟ ᱛᱟ ᱡᱤᱱ ᱥᱟᱝ ᱭᱩᱝ ᱨᱤᱣᱟᱭᱤᱱ ᱨᱤ ᱛᱤᱱᱟ ᱴᱩᱠᱩ ᱪᱷᱚᱝ ᱪᱷᱚᱝ ᱥᱟᱢᱟ ᱜᱮ ᱥᱤᱵᱛᱟ ᱧᱩᱱᱡᱟ ᱯᱷᱩ ᱛᱟᱨᱡᱤᱢ ᱜᱮ ᱤᱧ ᱛᱤᱨᱟᱝ ᱞᱟᱠᱥᱞ ᱠᱷᱟᱨᱣᱟ ᱡᱤ ᱪᱷᱮᱛᱟ ᱧᱟᱢ ᱪᱩᱨᱤᱭᱟ ᱨᱤ ᱛᱤᱱᱟ ᱞᱟᱠᱥᱞ ᱥᱟᱨᱣᱟ ᱧᱟᱢ ᱪᱩᱱ ᱢᱟᱥᱤ ᱯᱤᱭᱟᱨ ᱦᱩᱱ ᱛᱟ ᱞᱮᱢ ᱥᱤᱱ ᱦᱚᱢᱟ ᱜᱮ ᱴᱩᱠ ᱞᱟᱠᱥᱮ ᱛᱮ ᱪᱤ ᱤᱧ ᱪᱮᱨᱟ ᱡᱩᱝᱟ ᱡᱤᱱᱟ ᱪᱷᱟᱢᱩᱨ ᱨᱤ ᱞᱚᱝᱜᱚ ᱱᱟᱣ ᱱᱩᱜ ᱴᱩᱠ ᱪᱷᱚᱝ ᱪᱷᱚᱝ ᱥᱟᱢᱟ ᱜᱮ ᱯᱷᱩ ᱛᱟᱨᱡᱤᱢ ᱛᱟᱝ ᱥᱟᱱ ᱛᱟ ᱟᱪᱤ ᱛᱷᱟᱝ ᱪᱤᱜ ᱫᱚᱱ ᱡᱩᱭ ᱱᱟ ᱪᱷᱟᱢᱩᱨ ᱠᱷᱟᱱᱩᱝ ᱡᱮᱱᱡᱢᱟ ᱱᱮᱞ ᱯᱷᱤᱯᱟ ᱛᱮᱞᱟ ᱠᱤᱱᱪᱤ ᱵᱟᱜᱥᱩᱱ ᱥᱮᱞ ᱟᱡᱟᱢᱞ ᱢᱤᱨᱪᱤ ᱡᱚᱣᱟᱭᱤ ᱪᱷᱟᱞᱩᱝ ᱦᱟᱨᱛᱟᱝ ᱛᱟ ᱦᱩᱯᱨᱠᱟ ᱥᱮᱜᱟ ᱟᱨᱤ ᱛᱮᱨᱟᱝ ᱡᱤᱱᱟᱭᱟᱝ ᱪᱷᱟᱠᱷᱟᱝ ᱦᱟᱨᱛᱟᱱᱪᱤ ᱜᱤᱴᱷᱚᱱᱤ ᱡᱟᱜᱱᱟᱝ ᱱᱤ ᱠᱷᱥᱟᱭ ᱡᱮᱠᱱᱟᱝ ᱱᱤ ᱫᱮᱢᱤ ᱫᱟᱛᱤᱝᱤ ᱞᱟᱜᱥ ᱞᱠᱷᱥᱟᱨᱣᱟ ᱡᱤᱜᱤ ᱪᱷᱮᱛ ᱠᱚᱨᱤᱥᱤᱭᱚ ᱛᱟᱱᱟ ᱴᱩᱠᱩ ᱪᱷᱚᱝ ᱪᱷᱚᱝ ᱪᱷᱟᱝᱢᱟ ᱜᱮ ᱜᱟᱱᱟᱣᱟ ᱛᱚᱞᱟ ᱧᱩᱝᱜᱚ ᱪᱷᱟᱞᱟ ᱨᱮᱢᱩ ᱪᱤᱯᱟᱵᱡᱤᱱ ᱟᱫᱤᱥᱢ ᱢᱚᱞᱟ ᱫᱚᱨᱥᱟᱥᱤᱝ ᱟᱨᱜᱤᱵᱤ ᱛᱟᱢᱪᱟ ᱫᱚᱣᱟᱭ ᱟᱨᱢᱩ ᱡᱮᱱᱛ ᱛᱮᱢᱵᱟᱨᱥᱭᱟ ᱟᱠᱚᱛᱟ ᱨᱤ ᱛᱟᱱᱟ ᱠᱟᱣ ᱪᱤᱞᱟ ᱱᱟᱱᱛᱤᱱ ᱛᱟᱢᱵᱤ ᱪᱤᱯ ᱡᱟᱥᱨ ᱡᱤᱱ ᱦᱩᱭᱛᱟᱨ ᱛᱮ ᱯᱩᱴᱟᱨ ᱡᱮᱢᱜ ᱛᱟᱨᱚᱝ ᱛᱷᱟᱝ ᱪᱤᱝ ᱫᱚᱱᱡᱩ ᱮᱠᱚ ᱪᱷᱟᱞᱟ ᱨᱮᱢᱩ ᱪᱤᱯᱟᱵᱡᱤᱱ ᱟᱫᱤᱥᱢ ᱢᱚᱞᱟ ᱫᱚᱨᱥᱟᱥᱤᱝ ᱟᱨᱜᱤᱵᱤ ᱛᱟᱢᱪᱟ ᱫᱚᱣᱟᱭ ᱟᱨᱢᱩ ᱡᱮᱱᱛ ᱛᱮᱢᱵᱟᱨᱥᱭᱟᱥ ᱨᱮ ᱛᱮᱨᱟᱝ ᱞᱟᱜᱥᱤᱱ ᱫᱮᱱ ᱡᱤᱱᱟᱭ ᱛᱚ ᱠᱩ ᱪᱷᱚᱝ ᱪᱷᱚᱝ ᱥᱟᱢᱟ ᱜᱮ ᱜᱟᱱᱟᱨ ᱡᱤᱵ ᱠᱟ ᱞᱚᱣᱟ ᱢᱟᱨᱠᱟᱨ ᱧᱮᱢᱵᱤ ᱵᱚᱠᱟ ᱡᱮᱞᱤ ᱡᱟᱢᱵᱤ ᱱᱚᱞᱟ ᱧᱟᱨ ᱡᱩ ᱱᱟ ᱨᱤᱣᱟᱭᱤᱱ ᱨᱮ ᱛᱟᱱᱟ ᱥᱩᱱᱤ ᱡᱤᱱᱟ ᱛᱷᱟᱝᱫᱤ ᱱᱟ ᱪᱷᱩᱝ ᱥᱤᱯᱤ ᱜᱟ ᱥᱞᱤᱢ ᱥᱱᱟ ᱜᱚᱡᱤ ᱚᱱᱚ ᱜᱮ ᱪᱷᱟᱱ ᱪᱷᱩᱝ ᱱᱤᱜᱟ ᱜᱮ ᱱᱟᱝ ᱛᱩ ᱱᱟ ᱨᱜᱫᱤ ᱡᱤ ᱛᱚ ᱠᱩ ᱪᱷᱚᱝ ᱪᱷᱚᱝ ᱥᱟᱢᱟ ᱜᱩ ᱪᱚ ᱪᱩᱭᱮᱞ ᱛᱟᱱᱟ ᱛᱚ ᱠᱩ ᱪᱷᱚᱝ ᱪᱷᱚᱝ ᱥᱟᱢᱟ ᱜᱮ ᱥᱮᱯᱛᱟ ᱧᱩᱱ ᱜᱚ Ya nyong nibi tuku chong chong cho tengdi na chong sipi gacilim tsinga nanga tipa garchit rigbi shkar kumda niga cheta gojig siyo. Ri tana tipa garchit kato nita achi ku ma nyong ni shtam nanggi si nyengi nyengi nyengi yo ni di hanchin ni goji yo ni anartam ra shijung ra rijung la suqwa mangazga nyennar. Tuku chong chong changma giyang nyembi shorta na changma yi gozgab jing Tani cho rangi kif shila xii gishti, shila xii suna rangi nyen kur nao nuga li tabka lopchuk tamchila yang cho rangi ka nahtamda jik shili, yang cho rangi tam marchi indi zhungdar zgi. Tani jina na chung shipi gatsika tiba gashtika shkilma shigi da tangi cho rangi ka xii nuga nahtamda shi zhung ri zhung kangrong zgi nga cho jachibi xankan lanji nangi si nanyim shikwi chuku chung chung manga zga nyam chwe chung nga riwa yin. Tangdi tiba gashtika nanga ᱚᱡᱟᱨ ᱡᱮᱢᱜᱟ ᱜᱟᱱᱟᱥᱛᱢ ᱡᱜᱟ ᱟ ᱛᱟᱱᱡᱤᱱᱟ ᱥᱤᱜᱯᱤ ᱣᱟᱛᱟᱝ ᱜᱟᱣᱤ ᱣᱟ ᱥᱮᱠᱚᱱᱚ ᱜᱟᱱᱟᱥᱛᱢ ᱭᱩᱠᱣᱟᱡ ᱛᱮᱦᱟᱱᱪᱤᱱ ᱤᱧᱡᱤᱱᱟ ᱥᱤᱡᱩᱝ ᱡᱜᱟ ᱟ ᱨᱚᱝ ᱛᱟᱝ ᱠᱤ ᱴᱩᱯᱩ ᱪᱩ ᱥᱮᱠᱚᱱᱚ ᱟ ᱛᱟᱱᱤ ᱠᱟᱨᱪᱩᱝ ᱟᱢᱤ ᱥᱮᱢᱵᱟ ᱥᱮᱠᱚᱱᱚ ᱫᱟᱪᱩ ᱪᱮᱛᱟ ᱠᱚᱨᱤᱥᱤᱭᱚ ᱡᱤᱜᱛᱤ ᱥᱟᱢᱵᱟᱨᱤ ᱯᱤᱥᱠᱟᱨ ᱠᱷᱩᱝᱜᱟᱱᱟ ᱱᱟᱪᱩᱝ ᱥᱤᱯᱤ ᱡᱮᱱᱪᱤ ᱚᱥᱴᱩ ᱠᱟᱴᱷᱚᱱᱤ ᱟᱪᱤ ᱨᱟᱨᱜᱩᱞ ᱥᱮᱠᱚᱱᱚ ᱥᱚᱜᱪᱷᱤᱜᱱᱫᱟ ᱪᱮᱪᱚ ᱚᱥᱴᱩ ᱛᱤᱭᱟ ᱛᱮᱦᱟᱱᱪᱤᱱ ᱤᱧ ᱥᱤᱥᱢ ᱡᱮᱞᱚ ᱥᱤᱥᱢ ᱡᱮᱱᱫᱩᱱᱟ ᱜᱟᱱᱩ
대한진의 시스템 저요가노가 저거 총총 참마 먹이다더니 좀바부 칼하모그티노가 시스템 아 초출 나츠치마 특비 샘틀 요세고노데 제트고 즉시요.

0: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공인지나 시비월아 의위월세고노 나스탐디 년당나래 나스탐디 년제 요크 두고 총총 청마그영 런가 파사 파이나 더다비 나스탐 망아요나 이고즈급 정주도 다시 개치늘 슈니치 아롱등 키 두고 추세고노가 시종즈가 년주일 두고 총총 청마그영 십등윤고 단더 신킨지나 징거른 초모리 데나 두고 총총 청마그영 아징거른 초모그 나스탐 치기식 그게 츠크 냠겔 영나 그게 나스탐가 능튼 니쇼가 인지나 당 이과즈 교와 너따라 실러히가 좋다즈시
1: 아나 아나즈가 사차즈가나 아마 알겐 무즈기 요츠 아마 알겐 문드 아른가 워라냠겐 소아로리 다우스 년츠즈가다 아마 알겐 무고 우트 아른고치나 블흠 타가송스 그게 블흠 타건 요고노 람버니 아라홍즈가 한냐리 다우노르기 우거 아라홍드 소라당도리 아르두즈가 체체디 라갑송이 쟈고 쟈고 아라홍 거스바 톤 마투나 아라홍 사탕이 어르칭아 막수 엉아 막수 엉아 따론 침나 아마 로른즈 건으로 어칭 없었더니 아마 로른도 뚜고 하면 좋니 나 냥지즈고 아고 레데 더지스 더니 왜가시란 거리 니니즈니 초유나 아마 로른즈거나 나라 침나 아마 로른즈고 더나 애니기 아마 로른이긴 거다 나치즈기드나 침오래 Dasi, rung ra, wu nigan tapa shungi nigi napchil adik tangsik. Tanita wu ga rung ta chili kursungi yuwa yungi. Ama, ni rung zi chili yungi zhigo. Kirgera kimna ama lulun zigo sik, digita nga nigi bun adik tanga ya. Dasi nung, ama ga?
2: Oh, zangka zangka. Tantuzga nyuzga pundigna ta ngi zanga. Tena chira gungde. Nganda jimjim ni shawa chigra. Jimmo ni nungu.
1: Da zizg. Tani ara gungge. Ama genmo. Nganiga nyara tantu inu chani. Manda nara. Nganiga kimna ama lolan riyo nu chani. Chigandari. Tegita, pana dhukni. Ngi ngoma chanka, kharge tonsang zhig dhubna dhukkara. Ngi tonsang chasag dhubna sha. Esi ji no, amar gaya muga.
2: Oh, ngoma, ngoma wanyoga, kongwara me, sajan thongji achigra me, damur pangu zhiga, kate chungma zhig maplangna, zhigni nga khasungna. Nga shalante, kiharagun tigrak zhigra yotchamaar. Rung Jinchinbu, Jingu Shilinde Chungmazig Tsura.
1: Da, Zizig. Dani Rung Gayang, Amagamu, Chumahe Wartu, Niko Chungmazig Tsa Khotang Yinzi, Dam Jidangzig. Dani Shii Nalgata Rung Gay, Wende Dig Zizig. Aro, Chi Kadok Sanyang Anyi Jadukhi, Chi Arma Zunga, Chi Hamgu Nachigra, Anyiga Akar Yau Sunga, Chu Namar Zunggunju. Dazi niga lama lungi, nima anyi tamozga sungi tazo akar jau sanggar go ka tontangsi. Dani arahunga, wo sungi akar jau! Asi, bokab zhagtangi, wo awri tangi. Karke akar jau sanggar go ka ni lungi datsi. Arahunga sungi tagi lungi ndiga dunja. Karke akar jau sanggar shimu chu nyam chula chik tag tontangsi. Tani ar gyawuga?
3: Aro, shimo! A, shimo, chewa! Chusung ar guwa kachik tira. Nyozika akar gyawura akar gyawu zinbo gonu sara.
1: Dabzisi. Tani shimo taman tazigir guwa kachik tira gino? Ala! Te! Ara gongzik mani chungmeka. Argu, kyoksi gyatangi. Shira kyaman zusungzik. Tani akar gyawuga chik tira gino?
2: Womuga.
1: 아마 아르홍 지금이 쩡라메꺼. 더 씨스. 근데 지게지 망고라. 영어 고칸이 아크 겨우즈비누. 아르겨우가 셈즈가. 아 얌츠.
3: 더 아르홍 지금 그 땅은 그 땅 보는 희지 맞아. 야야야 심은 중아 교수 아직 뛰라.
1: 더 지누 심은 중아가 영. 다가 심은 최우가 따이. 아마 아르홍 지금이 맥 엘라치익. 이제 양아 고쳐시 우제비 시란 주송스 드니 정즈그만 고라 양 아커 겨우지 잉라 양거비스 드니 달 겨우가
3: 야로 심우 총아 아치 니게 마히네가 니 츠즈기 쳐드게 나라 동오마 초송아 지는즈가 사우즈키라 응 심우 총아 다 로리고 지 과하탕스
1: 드니 오모 총아 고카 송누 아라홍즈그라 사르즈고 누르기 송스

야 능이비 두고 총총소 다스타치즈 그 산지 능전반 능이나 나총시비 가치크 찬총원이와 아르기비 스카르콩인 당디 이르기비 스카르콩가나 나총시비 변신 옥주크촌이 아치 라르굴세고노 소치근데 인제나 정마 오즈크토주일 두고 총총 망아즈크 년팅글람니 영나가치 아 다좀 강롱글람니 바질 히요지르삼가 히메누가 두고 총총 참마가 십드뉴엔자 보자르겜가 모스트라르가 디즈기야 아리 라르굴세고노데 랑지크 다 오중라 아 답진닌게나 크르게 야거 와우 바르마라 소과 야크브가 사클 카시나 요니 더모가 소치그지리 오중그 자이자 보라 소과 어롱칭그 저그라 늑성나 요니 멍치와 다 케스팅하다오니 그게 긴카 늑성나 다오니 하야르카 랑구난 요거요니 능궁아 그게 카지 자긴 요니 더모가 소치그지리 다난 그게 카지 차그르 지다나 자르드므라 흥루 지근천라 소과 저흥거리 코나 조스테이케요 다 그게 진우가 원 죽니 디 한치니 그게 니스츠고노다 혹시 드간기나 당행기야 저랭이나 로리다 자식니 저니와레 그게 늘어듬니 아 셀루가 다 나와 드가가와레 그게 위엣임니 루치 잠가능니 그게 나르소니 영 그게 캠프크 스토브즈게 셴이 도무스 아즈기 파처 그게 아주 아라마 등자니 이나 영 그게 웃음찜이크 아 디한치니 야땅영 다니영 시와 메니 아 리그 그거 제슬 파처 그게 섬지 이미 점욕 아 그게 리틀라마 티당당 총어거니 찌당당 총어저와 아 디한치니 그게 송고그 토철라 아마 티당당 총어더니 이미 지금이랑 철라 아마 티당당 총 지금이니 티당당 총 찌득 점욕 다 그게 스트주그 그게 스트주우 중 통니 아 미칸진의 카틀진이 던수 미니 아 다르군 포무킹이나 랑철라 다크르가니나 아마 티당당 총식든 짬거 라주 그게 니리진 제나 정을 지요니 도무즈르 리가 본도군이나 원부 캄캄이니 모스자 아 다크르게니나 잔진의 캄서진 단자면 그게 디거 응거 제진 여와영 쇼니 도무즈르 아 그게 우진이나 자서이니 아, 다 소치근데 중구 야캅게 존네테 종이 아, 송치브셰피 아르치 소치크 망토그나가 고독. 아 야캅게 송치브셰피 아르치 소치 아름바 동오리. 다즈 오케 소아르과그나나 아르그케 다크게 만제팅 로니 차그르지팅나 아 카루응알 세지 슬 니피 도네르 살지 되게 연고디욕. 아리 되다나 데르나치 아르굴세고노 소치근데 아르디즈 조고 총총총망 오테땅나레 조고 총총총망게 제케만 주고 데나치 슈니티스 담젠란드가 땅아 아 조릉싱친 팀친아 좀르그 톰정그 아 단지나 게르긴 카발 하모그티노가 시츠음 제츠르 나츠키 마타피 셈틀 요르세고노가 시츠음데 정말 제르로즈길 조고 총총총망게 쉽던 용고

하일 롱아 르근 텔레비전은 헨다 총 초지 르근 텔라르 모진 끈니살 초지 곰총 자출식 보희와니 초지 스카차 답답지 마히바니 멍덩 역속 지르기지 야르찰 흐탐질 아정은 긍롱고 롬라지 룬더 툴 파일 글로르드 앙슬시 흐셔브드르지 소키와니 초릉 업제나 디비 공화인 초릉 밤나 초비인 다마인 온정 초지 다동 삼히사바 초릉 다동 너순응이바 초라 다동 감춘 흑줄은 아직바 바이지 희진만디 가독기비 문등 흑골시기 초지아가 미히긴 폭구이 능슴 총총라 시계왕 고비지기 지인디야 답스그 주사바

야 형님이 두고 총총초 다나 디츠가 근거 통리나 총시비가 슬림 처형 동점도 닌주그랜타 다나 두고 총총청마그 대릉 체트 고리오노그 럭시자 디한친인지나 양 티파 가스티크나 고리고노 나스템라 시중 디한친이 이르비스가 코나 고리고노그 진신다 참마 제그만 주고 디한친인지나 양 토코 사르와즈근 고삼당나 두고 총총청마그 호중아 크리 중아리와인 당디 좀주과 등돈 좀바 포자 김 좀증간 크와 다게자 히노르 추 다르케와 시글로 스체치프 다르케와 응적 세랑 소노르 치 나솔림 쯩지마그 초니 양 쳇드

사디에다급이치 라메시서 아제비 탐쿠르소 덴지 자친 라즈 쿠르시 시진핑의 단돈 중국등 에집나 나비 화윤 야크등 잔릉게 해적 야크브 제모연비 화윤 첸부 아니 디츠등 와르퉁가니 판츠네 아니미 냠블시데 야크미 제모멍게 디르브근 자르치글이 멘타다자 소니진 라님등 판츠네 회르다 랑물 제앙지게 화윤 다와 다르블시데 콜라시 화윤 딩고 럭터셰바다 화윤 먼저버 등키 냠니등 베리 回答了他们通过跟着当地民警的联系，来进行跟踪，作案这一块，还原接到跟案联盟部，这个这些一块跟着动机。

아튼 크기디 지중 조용국어 논처 된적 토인질 노슬라 자력 등등비 도듬 제바스고 제 샤브르 심직 등 고지시니 랑숭 돈공 잡공제 롱인 장구 종합이 제둔 장구라 뒤십시대 뒤심중 상친 세종 그 등주 총디 토고 다제 베티 니엡진 중앙 잡스 지가 총다 등 지출수 제 시진핑 그 오중 지가지 중 지레 제 중종 등 남리제 노치 테프라는 윈즈 등 가칭 그 공돈의 제적 등 로종시니 난지 단돈 Mamang alana mi pa tang cei shu alana tuwa jin chung si dien tartik ka samlu tang canti samlu tanbu chikni nian ka tang mungun bi jengen ha zu zhai si jui dik xa jir khinan jik pa tang chikarum tang chikhan cei tuan kung la tak shil xa jir dam zin si di ngin nam da shib ca lin tang huan da dung hu chera dung wa tang chai dung tak zhu lam sul ti cheng da tang ni di tang nam ba gan da lu ma di wi chab si gan gan chi san bi tong ni nuan gu gano sil tang ge shub ka xa wa su su ngin zin tang sim zin si ni 노치 잡친 중으로 고순시대 뭐뭐망 축제 최소 등의 연도를 제대한 적라 가는 시기.

만들 작심 김종콩나 채소 김종콩 등 등도 김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인비 나지냥다 흥심 김종콩 송주 등 지진젤

0: 민칠 땅을 주느냐 다 산이가 먼저들이 내가 아마 주문은 좀 가능하 용어들이 다 그거 아 그룹추가 대화는 거다 니니에서 김에서 다 고무트 제티미도 치스 고무트 제티미도 치는 거 스파카니 다 크니기터 로스티가 치주 로스티가 지금 다 고무트 시라 치주 이득이야 다 지난 루이 뜨기 땅 스파카니 로츠도 논노 거지니 하기 고무트 시라 마시 마신 저 지금이 칼그다 돈트 테디티노 바기테 카마냐다 마추고 마마촌 카나가 야락뜨김 그게 어느 것도 간다 반도 안아픈 채도 좀 봐나 되나다 그렇게 인지나 네기 타마 아 고르몬다 시야고티 와라 시기라 속아티 무시라니까 딤초 칼그다 지금이 돈트 하스라 데노가 고름 디초 미라야 그렇게 그때 지 카브르람니 카브르도 안지나다 아 딤초 지금 다음친다는데 그르지나다 아 디미스 시그라 말이스 말이노 짐슨 거다 스타카니 다 참혼 거 터치 요구도 그근다 동안에 이제 다 고르무 치톤이나 마치니나 마키노 나쁜도 말 거도 딱 아 나 동안도 다 저게 동안 뭐
1: 제
0: 엄마 저게 니아무 저도 이제 영어 춘도 그 산는다 니 수쇼는 어느 돈도 왜 아 마치 근데 그 다 만트고 그리 비도나 그거 차우가 다 대학시 말듯이 다나 그거 영어 차우가 지금 토코디미즈가다 고모트 지금도 지스기야. 고모트 지금도 지무스터가니다. 아 지금이 하기 고모트 지마. 고모트 지마이라 되기다. 니기와니다 지이다니 스터가니 소 차츠크나 가지가다 되어 그때기 소 차츠크다 니 고모가 사비이다 리사라 돈다 녹소 주이다기.
1: 지이다.
0: 어디 데이터가 지금이다 소쿠라 간다 니가양 다 지나도 마용하다 하기 다 소드가 니약이 차지 스테이지 주의에 다 고모 주제 다 받으면 좋지 지금은 내가 저 지금은 되는 좋지 이제 다 딜라칸 토마토가 지금 이거 좀 뭐만 좀 가나 어떻게 해야 영어 지금 다 양 내가 다 다시 코너 쇼 거 니가 니 뜻이야 다 와 니 지금 어 지라 속같은 저 지금 그 제가라 딜라 카메라 지금 땡키나라 디미스티라미크 다 반사 니 대강 코트 키지토나 대강 코트 있지 메고 뭐다 니가 다 권이 다 나와 그 막토니 다 되지 권이가 그 모터기 가다이다 되게 그 치치치가 되게 쉐요지 다 되게 되게 쉐지 마 또 지금 대화나 놓고 또 있지 메소 내 손다 지금 이따 뭐 추고 단도 카메라 속에 달리 단케 나지 대는 나카는 정보 또 그 지금 정권 거야 넘지 그 나카니 샤다지 되게 야라 손에 속도 고주 그 나카 되지 속치아서 그렇게 때지 되게 지금 이 노르니 그 스타지리 되다 돈도 더 끝이 안 가면이야 타쿠차던 페이나이 미테론던 더 타크톤도 샤코노 점선 체젠이나 스토칸 타쿠차 타소네 페이나야 아 단디 니기 조던도 도건도 다 마마촌카노 완던다 나톤 체즈고네나 타소 그거 니다 조야 동무마오스 지금 같이 다 진도 조도크 코크 고문데 여드가 마톤데 체카르 데르고지 다데기 망아샤나 전신이 체카토 덴토원 마다 니기 체카고 쇼그나니 니가 땅 끝이라며 거모 다케가디 돈이 지금 속 속고가 거기다리 고르는다 가이 일이라 케가블라카니 그렇게 가까나 신은 맞다리 다 조회 그런데니 니타드기요
1: 제
0: 니더니 소셔 군다 아추브 결정 거 당을 주사는 나리 아추브는 독과 망소선 보이잖아 직직 아니면은 본인 거 아니 그래야 한다 돈이 고르는 게 돈이 다 그렇게 쓰유 진짜 다 소진은 요스톤한 루이소나다 직직과라 간지한로 지장고 딤토 시기근로 지장고 시기부터 똑똑다 지금이 고모터 똑똑다 데코도 영어발은 데코노 그카페 호스트글인 지장고 아 고모터 시라 신토나 야토 지 시기그라디라 카니지 토이그리드몬 레지나 스코티미가 아 콘순단도 메인온다 데그젠싱가 다른 거 틈틈 개방해 지려는데 시간 오빠 잡진 될 거는 젠싱도 맞지
1: Ali dina shunye chu tengdi lin cengge canba niba, jan chum lun zhe canba nang xie ju yil.
2: Cham hun zang bu ngakka go mhar li, cham yu xeer jie nim zhe tang mar dan.
3: Ja cham lun zhe.
1: Regen lag dina tengdi jan chum lun zhe canba nang xie, cani meng cu ge ngel dong ling ge gul ge, nai dun zu, gengtig zu ni nang, di gul ni mara kaptali yin na?
0: Oya, dandu yi cani meng cu ge ngel dong ling ge gul ni

0: Nga tolin ga dhyan dhokun da tsaadin ma nukul la kani ta achu usta saani maa tsukuzun tsuna lakbar ta nukwa maa tsukwan tsuni xe na ta pansin ara guan mu zhukshche guna ta mung chiya u ta pansin zongsa na da, ta mohi na da, nini na da gandhi mechi timi inda na ta chasuki kuzhuka guan mu ta harsara xe gu du ta nga tolin ta tondang da tukunduk ta na hatu yik tukwan pa juu gu sotin da tukunduk hachin sheng tim tu ta kargi chasari zi jina di ngalon da tukun harsara ta kor kutu pansana yang chi ta ka santo na da timi mek ta tukutuk chiri di hanyi ta achu gu ta rang saami ge anyini ra di waran da tukun de njina ta udengang da tukun da ta dali yang chu gu de konsum do mek ta chi gomu to shira chik terko na ina da harash chego na chi Tā nī gāwara kāñjā zhūnjī gwa tōngzī dā, kata kī chī chū tī, kāñjā zhūnjī gwa tī, tā yāng chī tōg nā rū mā tī, yā nā rū ngā nū gā, nī tsindī mā hā chā mā kā, tā tōg tō chī rī. Nī yā mō gā tā mī tā sō mā kō nī shā kō nō, jē kā gā kā chī rī tā tōng tā sā wū mā nō. Tā chā tāng gā kā, jē kā zhā kā nī gī jī yō nā rā yāng, gō mū tā jē kā tā tōg tā jā chī chā mū zhī nī nā. Tī lā kā tā nī yāng sā wī, tāng kā yō nā mā, tā kā nī chī kā nā mā tō. たかかせのかしやのチェカがとんだにゃたんかずしよならやんかるかチェカとことちゃんてんだたしかがなでんごのなんだたチェカととこてんくちゃしじゃいじょなんだてんとしてかがたととこてちゃんてんがたこいぞんじゃあちゅうじゃくんじなてチェカがにてんだにあたんかよかもだどりりがエロピアがだじゃがやなだなちょくいなやちゅうまそこだてたとに
1: たんかんたまんだきしなまるまひどちゃいしけかたとこたたんくいとなやんじゃくくちゅんてんがちぇかがたくりがいたのがなんつらはちゃまわすことだとことたにやまるじあくたんばまうらかにしゃなたちゃずりじなちゅうがんでわるんだとこんなんじゃいこるんだとこんだかんどりんばたごるもちゃつてるんだがとんどなあてらんしんどなんかあるがとんどなんかてるこのだてひそんど ピコルンティトニクルギンジナゴルムトハラピントナとピントノがオストリオンマルトデガヨンサガトコダガゴルムテランチゴルムチャズンソソノトントイギドトコトジャジョグソットメクタトコトチティムショタゴルムトトコンタダワドンタトコトンタチテランアピンジャリチャソナタハギドガナヨンチャストンガチフチギナダヨチナダティミナチギドトコトシェラディンボトモ ཁྱི ཁྱི་གུ་ཏོ་ཏོ་ཤེ་རལ་ལ་ཅི་གུ་ཏོ་ཏོ་ནེ་པར་སོ་ཅེ་ན་ཡ་ད་ཅུ་གུ་སང་ནི་མང་ཚོགས་གུ་ཏེ་ཡིན་ན་གོ་མོ་ཤེ་ནི་ཡ་ག་གོ་མོ་ཏེ་རྒྱུ་གོ་གོ་རམ་ཏ་ད་ཅེ་ཏ་མ་ཡ་མོ་ཤེ་ན་ཡ་ད་ཉིན་ཆེ་ཏེ་ཏེ་ཡ་ག་ད་སོང་ཅི་ཏེ་རྒྱུ་ཤེ་ཏོ་ན་དེ་བར་ཏོ་ནི་ཁར་གེ་ཁོང་ཏེ་ཡོན་མ་ད་ཤེ་ན་དོ་གུ་ཏ 또 메이플에 주고 양티 검시드네크 더 메나다 찾으려냐 시긴도 또 시라 렌즈도 같이 그다 고문도 알아 통만 초소는 지지비스라는데 지도 메이플도 거 메이플 마진다 다데 나도 찾으면다 지통 다 보고 나티즈 고르나요 양치기도 치료요 고고문도 못 찾아 집신 렌즈 양도니요 몬톤 그쪽에 망아도 있다 흉고요 다 또 고된 된다 공거 조금 소소중달이 그거 오늘은 또 올린 거 거니 나쁜 체도는 나다 뒤쪽니 아 또 먹으리
2: 제 이제 갱랑 트지치 제 디나티 등제비 응은 동는 거 흥뜨는 돈쪽 거니 아진든 거 맘만 속고 냠죽 쉬고 사근 뜨 존이나 니코니 양겐나 까마라 참주리 있는나
1: 오야야 고소 아 다스처튼 거 흥뜨고 돈쪽 거 쉬건더니 다 주 산이 망초 나쁜 거 다 치즈 거 스모크 동무 찾으면 홍스톡 건더기 잡아 더 동독지 니야무도 홍스톡 홍스톡도 니야 잡아 선바 모 찾으면 홍스톡 양쪽 그게 이제 양더기 잡아 단더 동도 나쁜 선님이 크스목 아 결정 것도 같이 다시 막 공이 시작된 거 아 멍축 오늘은 동등 그 단지 안 듣고 이 촌이 홍스톡도 동도 동쪽 것이니 단 양쪽 시에서 건강 없으나다 아 당연히 남바스가 쓴 거거니 가다 동무 마우쳐진냐 그거 고무 찌도나 찌도는 거 거기다 또 것도 시기 안 적고 다 거기 회전 적지나 주가 지입을

아리 제트 냠질 뜨실 주의 치여 니님 쉐지르 고그짜르 아르 등 카나다의 칼로위 르그치르제 차튼 보르친 송점비 돈친들 뜨실 쉐진요 년실리 베비 사룽글다나 돈친 등 오마이나 메릉 생미 루르지라 고비 챙게 저춘 치치위 서중기 톱등 쟁이그 챤툴시 바셔 호르위 돈친식 등지르슬 루터 산디르 컹거 베비 사룽글다나 제트 냠질 뜨실 주의 닌들 사적 베니 쉐지르 돈친 다르스트글 쉐팅 요물 샌죽 쉐텝 제스르 돈친 더 게르츠 사름글바 불이 엔 클리부스 이 사적 시바리 키에다 그비 치치그님 쉐지르 릉닐 디아 릉뜨그 흑그 고그자시게다 총천더 통아티 카나다 등 아리 칼로위 르그치르지 알로그들 인다시 바르진 보르친 송전 요스르 총천 출근비 마후이는 코릉그 칼로위 르그치르에스르 ku jatsikindar ufshig ji tihtang da kalooi laga chirigya lugdil nraash barzi shiwa shigiyin yoba maasil darung toptang zanyig dang yilakurun zanyig sayalag debzin manji yasin toombam chiglag ji yobari. Kule busi yi tichoji ma gala shivdir shi ji kalooi laga chirigya chachinda dag ngoma yinba hi tukshung. Ki darung satsikindi rachang titug sarnir shi ji yoba hi. ndiv jatang ti khung da jentel chicha to bi sangwa shir khurwi tonchin shigni shongwa sa shi shi osir kule pu si ta rong she dir ke tonchin da chamang la jig bi ji se kugti chungchin da chang mangur wur me bar jer song ser tar ji den jig so ni she bi cha chin shu gu ju gong si shim ji ba ta ke ai de hua chi she dir ku kalowi lig chir yang ta sing der shir chung she jin ding ngwenchil nda ta wii zichun chi wii kalowii lagchir shir khur wii tuanchin shung maanyung wii ndi ma gir tang jakub jia denjig la tuantam jia nyan ka ziyo sir.

0: 초운 오르클라 움친지 체트렌츠
1: 시덴지 산크나바 체초데 모이나 통디 헤커 메롱시 비렌첸리 체틀렌첸능데 케흥 체무 동크르 로즈응 천디 추카참비 녜응글란지게 츠레 츠기진아르비 고온질지비 리그니비 돈진의 총아 멘테데 고치시오비 나바치 센시능쇼 체틀렌능켄 르게겐 체무 응거르자켄
2: 야 냠빈제젠친 능시젤 반지그룸 그냠지 지그서롱위 지금리 흐트후이 냠튼 지그룸냠지 흐타나 저프카싱 지그서롱위 질 금영롱아시글리 쪽이 남지라나 초 톤니와시긴데 이들이 다 아름 그냥고 하루 놓고 대지 뛰나 다 먹고 졸맞더니 직소로 이냐고 질도모 긍땅 긍지이나 대냐고 찍고 놓고 남지 또 온고노 너무가 다냐고 근데 지금 그 냠득선들 냠스고노 시그냐고 리치 아 남지 때 통군이 생긴들 지구 좀지 허주 싸우는 것이 좋아 지모득라 미니와 자신치는 도르지금 드는 자나 함은지 왜문은 홍어실지 지와디 고토는 긍가스티무 뜨글이 미츠바 철정 바와 니와타 다음 자신치 시간치는 도르지 스티무 자완도 통화던 TV 다 제미 세월아 잠바나요 지흥 쪽이랑게 타마인치 왜문은 남라 요비 나는 그 시바양 아랑강 마프라 살라 롱르샤 도질 다슝가 아자싱가 니노스코 도르지 시자와군군네 메스틴 바르군우도 콘디 통화당 티와 잠즈 긴노스코 간디 통화당 티와 잠즈 아라쇼 같몰라 세마니노스코 잠바 잠즈클라 하징니노스코 치그누가 긴가 하마잉기노스코 왜메케 오 응니니노스코 시바졸라노스코 아랑강 말라 사니노스코 홍조니 도모즈게셰 코노 도모이나타니노스코 간디 다 지그룽게 냠메 직서롱이 직서롱이 나서고 시방에는 농성도다 지그롱근이야면들이 지완들은 사이 어 잡신자 시간선에 도르지티 세나 담비급 담은 담아임지 종미 날지 시바 가면도 농으로 셴니비 지그롱근 염조 받아 오질다 지그롱근 염근이라고 염 도츠티리 다이 강식 잡신 그 시간선 도고데 세마 잔탕 나라지 나서고 간디 아 dir hama yeng gyi nyaz ko choma ngne ne sibarang ga malan hong junu ga ti ta nyaz ko ndi jigrong gyi nyam ri go tum ti tang tambi chan ji ho jula ayang chin ga yo lo ti ge pa yi la ru khi gang shi ga nam ni ji pe gu lo tong ga ba ba chu khi tam chan chi ma ta go wa ta ta ne chi chi ra ngau yi su gu ning go mer jin ji wa ta ba am de zo pa yi su gu na ja ker pu yi chi ne na ar gi pa ma su gu no jin zo ko nda a di qishungchiyinyazuko tsamaar qiparanyazuko mawa loxunna shuglangtang chitag namni chiyizniri haruchya guwa tatakbuyinyazuko xpapa haruchya goyinyazuko guwa dimuginyazuko gandhi xpapa la tukhrshepi xtamdukundi sema chik chantagna shiru mtukhuyinyazuko guwa tatakbu di tamchepu chigasungyinyazuko gandhi arangangchak tishilishatung aranginyazuko anyangzu la la kukumirinjimbaasukunu Da ni tak hatang tong gaya zono, di tuan di. Kukumas guna ni nazu kwa jambatang ni tak tuan lu. Di la jambatana, chik sunga ni nazu kwa nyang yang kura zang lu. Tumu zga ni nazu kwa tong gu lri. Di la ni nazu kwa di, da jirung gu nyamin dri. Yang na anu ngara ratun barwi kalichi gu ol zi. Angun tang chanchim chowa shir tsamchi, matu wari yung da di tam yisu. Chukrshana, gori niwa su shiwa tabu wu zi. Anong raratran barbi kalchi ol zile di raratran gini nazuko chachi chunguni nazuko chokunri ya raratran dhukho di ol lalam tsamin chir di chukunu chua tsam tamuzi yang kore gini nazuko xewa tsam zik la gini nazuko gandhi adadi shukh dhukho di gini nazuko gandhi chukrshena di gini nazuko suzik gini nazuko gotabko yaji wuk anong raratran barbi kalchi ol ngundang chanchum chua sharma tsamji mātā vāra yāng tīsne, tī āngkura yīna zhukua dā, dā yīna zhukua jisū qatangā, mā jib nālā, dā dīgī shūk tukku tī yīna zhukua, kambir shā pāzi, tā hachang yīna zhukua, chāng sūngi, tā gōr shā mithu nūgu yīna zhukua nyam tī tāngu kā, tī tā yīna zhukua jīg sūru mā tīsne, jīg rūngu nyam tī, shiwa tā bū, 가분들은 지금 그 냠 덤비에 저치나 나초요 대수 같은 지금 그 냠도 혼대라 나서 그 돈씩 그 저치나 나바 나초 요거지 선부 등 어던지 속은 자와 암 주마 등 성기 뜨그스글아 속회 찬스는 등 빠지한 등 영 아영스 등 도롱 등 담을지 늑칠 덮부 등 저든 바비 밥장 아발롱 저희 최찬 보 등 다 공개지 나서 건데 지금 그 냠 뛰는 나서 그 团结个，就只能让这个拿出个的，团结过个，就只能，他只能不会拿出个，当然只能拿出个，呀，生计等等等，赚了说话，现在那个把钱，当我只能说个，哎呀，没事，做人气呢，他们没给拿出个，拿出了还挣，没那个他们那个拿出个呢，这等把别拿出个，就，阿爸弄给拿出个，吃个那个吃全部，呀，家吃上，投资，他妈的比没等，阿罗阿拉了想。 阿南山有阿达比俄龙青东西，阿江苏出行阿罗萨拉德文尼西比萨尤阿东，等阿龙生没那个特别啦，春节有些人拿出东单比，总空说，就等这个东西比，就龙个娘东西，但就等这个东西呢，就龙个娘们啦，但南巴拿出东西，啥个有印象是看就开始进来的，但啥有阿东阿南山人是关于我呢，阿江苏出过呢，等阿龙那个那。 で、だ、まなくたぶたのぐにゃずこ、ちむらあらそこはんどこんで、じくたんびにゃずこはんたしんにゃずこんじくるみんどり。ごたん、かんらがじんばあたんわあたん、じんちゃがぞぷらかわいい、かっちゃるたん、ちゅうたんたかにらわあたん、ほうじゅんがちゃった、だちゃがちょんくんのしんすんのそこちくんが、かわいい、なんたかれごる、てむら、あらんにらくちがぴゃ、かんたんごとばそこ、ちゅうちゃがんたしいびにゅうら。

0: 아드는 너빠 셰포시 초체는 지금 마실지 아드카라트 셔슈가는 남이는 좀 버는 돌마인지 단디단이 나서 거 진님 아는가 지금 아샬리 챕터 뭐가 나지지 특게냐 나서 거 군이샤 군우 그 특디다 버지라지 야다 티고 고토이나 아이트 젠디는 홍 밤니 지흥 뜨디 주아나 뜨질레 다 반츠는 아이란 죽고 티컵도 고티야 아젠디 탄체 보고 홍 홍초디 밤에 지흥 지나서 거가 끝이야리 다 뜨리 지나서 거 죽고 티컵도 고티야 하우 케이즈가 하는 거 하우 가식이 드그네 촐라 남라 아노빠 아노프레 샤파 포시 차치카닝란 지그바 치르 마실지 아드그닐치 아라트 카 시르슈그니 츠르 타프레 마셰파 남라네 디 나미운 좀브른도 아빠 마이노지 반드가 좋지 뭐 거우 케이즈거다 아드그네 초남 아 노프레 샤파 포질레트 그스메르 아드그네 노파 샤포시 스그누가 도카 다 코인가 제주 탐치포 노파 샤파 포즈가레트 그스네 야, 저주 탐제부 안녕니 이제 나도 그 무고지. 아, 드그닐 자라트 카 실슈그니 스부누 간도 호가. 야, 다 라트 이제 나도 그 카 실슈그 트라 지금 맞타바. 아, 다른 이제 나도 그 드인두누 그 니디 탐제부 코런 그 진 남이 인형 지금 쇼도 고테 이제 나도 그 다 점브르 미셸 바지 마좀 바지 쇼 마솔지. 드그지 됐던가? 아이응우 파미니 드와남 제드라 동워르시니 아응이 세타니 타프르 니와남 담베튼 좀비 니와요 버튼 바타오 오티즐라 다 츠흐는 녀도 그 디그 니와티 응기 녀도 그 탄다르시 코른가 녀도 그 젤리 챵퍼튼 녀도 그 빠 응 공디 탐체뿐 녀도 그 디 좀버셰파 디타 녀도 그 츠르 긍기 녀도 그 디샨드레 티즈나 좀버셰피 니와오누도 코디타 세초 녀도 그가 다 아이응우니 녀도 그 코른가 너빠 샤프 보즈그레 뜻을 추슈 탐체포가 녀는 지나서 그 지금 무고지 어 다 크여랑 땅한 지나서 그 내가 라트도 호티 마테나 카 실슈고 두루 탐체포 크여랑 지나서 그 좀버 미셸지 무슬지 긍 돈도 그 지나서 그 추슈 땅동아지 되게 지나다 아비자는 지나서 그가 지가 안디 철한 지나서 그 올 것이 큰 그 무티 탐체보다 아랑인 때 맞동아 그때 무티 지나서 그 좀버 니누가 Nyuat khuti chi khukki tani wunu dikta wazgi na Ta aziji chan tkizm ri Ta aziji chan sukundi chamu zi gingwa tkizm ra Arangnil jina zuko ajanli chaparta pukha ta wazgun guni Ngarji ki tskhimil da tangan jina zuko aziji tong gunu Tamu zga gu gumu Tegla di gudum di tang tunu gu chanshi khwarju la oan kiwa gu Jogjuwa Lungrga marwi sangi kuwindan Khshirgu lagdan tunga ganyang gishi Vakam gi kuwi shabchi gudil Chivra changanam paupa chukta gi shiwa taba amji. Ta kungi jina zuko jo chutani ga anama nari. Ya, ta jayi gungpa ajaftin jina zuko longtang ti khadipsi jina zuko argpa. Ta longrga mari jina zuko sengi kuyin dintikze ta kuwaranga jina zuko sengi gusukusukwa tangi. Kuyi ngunchu na shirgo pa tangi ta tamcha sunji shi papu. Di sungtang jina zuko lagdan tikze la galangmuchi gusukusukwa tangi. Galangmuchi jina zuko mungpuzi ke sengi ke ngunchuni ta jina zuko di sengi ke jina zuko galangmuchi mungu ke galapala jina zuko ganyang dukhuti jina zuko kshir kshungtunga zili o tiga zili ta vaka kumugu tiznari sima shim mugu, shichig mugu kuwa rungi jina zuko shabchi chig dung dukhundi yang kore kshitsiga jina zuko lankan zuko yonu tam chepu chimu zi yin tiga zina ta kpa pa chukta gi tiga zili Samba jina zuko rabta zanga, yisav rabta jina zuko tungwa yinzi, ti tanchipu jina zuko wako goyang sin jina zuko tungwa zimu. Dika jina ta kuwa runga jina zuko jeli jina zuko chaparta pukwa, ti ta huidu muzikungu ni tenri. Ta longriga ma yi sangi kuya ngunchu ni, xirgo lagdan uktunga jina zuko anyang gamtunga zili chu chiga mugu, kuwa runga shakchi chiga dundu khunzi xichawara chankan di tanchipu, Samba ti arabta nina zuko zangwa zi, yisim arabta nina zuko tangwa yindag zile. Ta ti tangchipu goyang si tang tangnu. Gati nina zuko andi xirgu ka lagdan, xirgu pa lagdan tawe nina zuko xungna la. Ta tiga nina zuko alapa ting gambar shen niwi nina zuko niwa ti chi khukuta ni. 가지지등 담바 도모스 군군이 자주 군도다 아지지 젠치니는 거 젠드리 양나 아자는 중 니티 오치 마시비 등르바냔 측냠근에 매 빈답 알로티 담 측냠미 젤니와 쿠리지 나르드 먹은지 강시 왔다 보지 야 다 아자는 중 니티 오치냐 거 마시비 등르냔 측냠근에 매 빈답 수고노 다 회글아 끊는 이나도 그 밑도 냥을 말 혼데 님이 이나도 그 오크 문제니 다 지마게 이나도 그간 잠층 날무가 푸타베 이나도 그간 간 제끈지 군이지래 팀목이 이나도 그 로르지 디셔 존리 대가다 로르지 이나도 그 대제로크 뒤는 뒤는 이나도 그 중 젠트즈네 젠 중 수군도 혼데 어 조파니 이나도 그 디슈콜 아카네 아니 끝치치 조코나 이나도 그 데트르 그치나라 영원히 지나서 이촌 이너지 너무 그 저소리 원이 그다 지나서 그 아젠 아젠지 지나서 그 중도 호티 아 다 근근한 지나서 그 안디 측절도 호티 마트분 오지 티 강레즈나 당르 그냥 그 안에 측득즈 다 당르 그 스분은 지나서 그 다티스 좀 하는 거 그냥 그 지르 그 안에 측도 혼디 냥에 맥 그냥 그 스스 거 됐던 냥에 맥 그냥 그 담아트 당르 그 안에 측지 지나서 그 젠 수수트 Тэд хутитан нозкуга гынгэ нозко лотичин жа баадна ажун жанин нозко тин нозко кол макла о та дид нозко томба пу ку рынгэ нозко алути а чи хцэк нян хунди кагда чигдэн дид нозко ини инзи мот хан нозко жокуну дитавата азжи чен чи жан тис а нэрсм тонжин сунги нэнси нихва а намтэм жопи жанзи Namtang jo piye ajan chi nguyenzin tang khwari jolus. Do tunan dribalhal tsik jan chi ajopa namtang jo piye jenzi. Arangni chi samtun angi tun dribar shawi chaytu tunan tiye angi su majo par. Tunan kuwar shay piye tsik vijanla tani samtun angi tun dritab shay pashkin tiye zile. Tanti nina dukwa mokuji ma ka. Ta arangga. Samtuna ngui ti nga zukon dribju ki chato tonti ngui su Tsara maafshe la Tonti kuur shakche ku ga tsikvi chiga zhen zga tani ee shakku nu Tamuzga ta nga zukon di anam chang jo bhi jen dhiga zisi Ti ku tun chi khurjil saa ga nangla shachwa Saa kaari ni maanam zhen chi shindi saa gara shil Ti na dhikki dhokparin jiri Cholanyi tai chin dhikparin zol Jiwaati isku. Ha kutun na zimaashigitang, jiwaashigitang, sangyi tama mawara ngomta shukwanaa tigzindari. Handi mkuji changmaka. Chukpu am chukmu zhanshiki khiti. Angi siti mkhiwa tshishinizi. Khyangtuk sahakariya nimaanam zhanchi siwaati kushik sawara shachini yopi. Tiyo dukhi shirta dhigan dhubar shayi. Chonyi lotilichin dhigparan zolichigichi taba isku. Jiwa tawar tigzi gata kungi nina dhukwa tsikdoyi na nina dhukka muziri dhukka nukwa sa nangto mkuji kishang maya kazi. Tiki na haru pin dhotu na dhapa la aranganyil kikshayto chirwa khiwi shjiwa khiwi kikshil tili goyovi tabi zhanchi kuni haru pi aritun dhapta chukpa tabi o tigzi la. Taan jina haru pagi nina dhukun dhopi shawa dhu khuti chiga dhapchu shuwa di yung rukpa zhanchi kuchi na tigi nina dhukwa kikshil Кыгы итунгэ тэгзэлэ та чивэ жан тэгэн яд го кыгы тух утилэ чи гаёр шаа чуг тавта чил камуз кун гонев чундри та саха кара гэж наз го анимади ажаси кышык гэж наз го сау гэзи тина наз го кути дукэ жо чинга даму шэ хоос гун ката дотэн дэпэр шэ чик гэж наз го анамба камуз кытэн саха кара гэ анимад хун ди наз го анди кышык сау гуну ти наз го даган жо жесу гуну диг наз го Tōngguni tīmu dhikri. Gūtun tītang tīmbī cēnshī hwarjū lā wōng kīwā gā. Kū wāmbī yōndin tāwī shir. Shīngā rīwī sūnī sūtū jūyazī. Chūtaka yōng nīndir tī tīsil alūtān wāxchīng hāñchī gā shik cā lō tīgzī lā. Tā kū sū gūnū jinā sū kwaan dī zōmbā pū wōng kīwā kū rīngā shiandri. Tā wāmbī jinā sū kwa yōndin tūkhū tī achik tā jūgī chā tīzī. Wanba sukundu kundi, ani wanba, ora chukki nina zuko yuandindu kutia, taju ki cheku, shik kakhi ziga, 아로그니나즈가 타코 용처 화가지나 그 쳇뜨무즈가 알루탕 왁쩌라트즈 왁쩡스군 군즈 셈 놀아드는 것던지 쩡그 쩡간도니나 그 산타조치나 자기 왁쩡아 한치기 시기 탈로 지다 한치기든이나 그 추추 담치 보니나 그 한치기네 너레 도지 다 돈이나 그 간데 털란든 주 샤와트 코티다 디나 그 요추기 쳇뜨다니나 그 츠가 남바니나 그 감무즈가 때니 조츠 다 오완바가 르튼도 혼데니나 그 지가 연데나 따긴 주주게 쳇도 싱가 키즈가니나 그 르스주치 있는 뜨지래 삼도 응이글 아까는이나 그 다 그주 담직 보 지가등에 안디 르튼 듬지에누 데니나 그 땅구로 데니나 그 흔니나 그 지가 고르셔 체크 니와탕 담바 드무스가 고 남정 저 봐서 고는데 야 시와타바 암 양나 Cholchik tuwa chibi sunglangi reishik vagpapa thotir zhigum zolatang. Adigna shiro nyamgi gatsilisung yujung zibi ngomtsir darin dhuwa shiwata wotig. Ya ta cholchik gusgunu tal homa chachik tamchipu tuwa chichiku ga ringa jinazuka sima chitir tuwi jinazuka tuwa chichiku ga sunglanguni aribshik kamkhi. Ya, thotik ngani jinazukwa, jikindirin jinazukwa, yuga doji, doji. Kuranga jinazukwa, shiruk nyam gavi, chetsila sukhwa, yujungi jinazukwa, ziwaad khundi, ngom tsarwa shukhundi, khtagin juji yinzi. Tanti jinazukwa, dotir jinazukwa, jambazin dhikche kukwa, tawa, ta, andi tsikhindu muzi jinazukwa, kokunzi. Siwa tabu ozi. Nyarji donjin songi nangsi, nyashik pa, gampanji jinzi. Gampanji janchi nguyenzin tang khwari jol. Shawa zomchi dihengi, janjin zomtun gampanji janchi. Arangi dhiparan dobi shawa dih zomba la shukichi, basun maafshi chang, tabla khuy gengi shawa dih dhibi charchin jantang zombar zomba, shiyin dihizuk. Da gampanji guna gampanji janta khundi nang na, donjwa jina zuko zukang tonggun zina, arangi jina zuko dhiparan dobi shawa dih khutia chiga hara, juku tiga kapte, Bastun Maila, Jing Nungi, Jiga, Tablak Zikung Nungi, Jazukon Jumjunuga. Oh, the music chigger. Chachin Jantan and Jazukon Zabertani. The music in the soak. Jing Nungi, Chachin, a Jantan in Jazukon Jumatawa. The music I don't know Coconis. Tina T. Gutun Jehotil Sagan on the Shajua. Kama John Shirteen, Kama Tala, Shirin Salava. A Dala Panshir, Galvai, Duk Dan, Dukurchiris. Antin khosang mkhijmak shungginal ko tungchis shugsuginal ko tapts klaka chijarinal ko tamoz jokun chiwati gotona chiwa shiga arang agamala gavi gahton longso choprndo chang vemltin khoyi ngi dotna dotnyal ko menji khala tontin dipi chato agami kwala shiga chabre shapi ni kbte tamlik ngi shawatin dipi tinchinta Kandan mi kawa zopar kawin dhigda tukpo loor ta tukpi shanji. Gama tini arangin la dhapar shaypi tukso chiro zi. Ta ngungi chashin zhanzika nina zuko ngungin tukuno dhigda tukpo tiga loor ta nina zuko. Chiga chasunga kandan maati nina zuko kawa gila nina zuko zopar kawa. Ta dhopi nina zuko shantan nina zuko chiga tal, tapa, titan shilla. Tsikinda moza kukunir. Shivandar, shivashiki arangin gama tang tukhi Gadi la chopran do chang. Vamil tini khansim chi ghangi shawati dhut machi khuyen ikkabs olur tan dhigda dhigpo dhukhi. Dhukh shi ni. Ta tablak maka dhigda dhigpo dhukhu tigi nina dhukwa. Dita nina dhukwa tablak inri. Tabdi. Nkho chi tunchana nina dhukwa zonsung ni. Dhamu zim. Dhoto dhapa la pambar chirwa tabo ozi li. Ha kumbu ka nina dhukwa mkijimak. Tina kutan titang thambi chanshi khurjo la wong kiwa ga. Nganji ghanilga tibi khichi ghayashin, arangga lichil jambi khishi charchi, dawa ghlur chukhi dharnang mil, lichib khpungi tabsi lhaishin shiwa taba amzuk. 야다 난조스 군은 지나서 고 난조스 문제 난조스 던조 당 지나서 고한디 예더 녀마 너무 지나서 고 난조 난조 드라타 지나서 고그 하청 지나서 고한디 그냥이 숙소에 샤나 지나서 고 티그 능나다 네 그냥 큰 지나서 고 조지스 홍나 다 식스 지나서 고 콜리 숙소도 혼지나 지나서 고 홍군 너무 지나서 고 지나서 고 남은 거리 다 줄 그 당 지나서 고 샤츠 갈아 그네 너무 남은 거 고
1: ti jinazukwa nilgutukuti tiwa tsamgu khichiga yashang arangka jinazukwa litsuti tambi jinazukwa khishitarwa zi ta arangala jinazukwa litsutsukunu mrgi jinazukwa litukuti shi ti liwi litsutukuti tanuga ta khishin jinazukwa shinangna hachin jinazukwa tsari tsanang shile ta kungi jinazukwa dungan tukuti ta jinazukwa nyingunre zinuga ksanglu tukuti chi chitzgila tani jinazukwa ndiyan doa lovar tukki tarnang nesugun tukuti linkam ta doa na jinazukwa linkamnu
0: 디어 타시발로이 쇼온들로 시와나 퍼숑 머르비지마 수충고 아즈지 담비 링근 쪽서 톱지와타보지 다 띠근기 톱송노 도모자고 야다 고마근이나즈고 두조라 쇼나라 난주고지나즈고 쥐뚜고띠 뽕샬라타 치레즈나 다 얼어지가니나즈고 띠근군이 다른글 링컴 도고디 추기 차송 같다는 건 나즈고 톱 차송 다 뭐 코어른가니나즈고 디 난주고 쇼도 고티지가 만원체크 영 맞잖아 동무즈가니나즈고 테노 다베 도모자 조카 마농물아 대비전데 카와첸치 웜츠라 르그종 소고득질레 다 카와첸 원 카와첸데 뭐 어 카와첸 그 웜츠라 르그종 소고득드나 다 웜츤 지기는 아니라 그 다크탄 통글 아컨트 마치 같은 나무 치크삽크 워크니라 그 아르니 도콘디라 아니라 아르니 남바니라 그 추글 아카츠우크 드이나 지나는 지나서 시트크 거샤 소나라 아니라 그 즈르크 파즈와 참진알라 다티니라 그 안디 어 강글아카 디스 쪽 자르클 아까 쇼가니나 그 터닐라니나 그 끙멍멍들 이나마나 담치 보이나 그 추숙 샤군우 그니나 그 디트가 딱 말이 디가데 원서 어그중 소 차시바 얼로이 쇼언들 시와나지 다 쿠어는 그니나 그 안디 차식 시비 얼로티도 호티가 티 가리리 치냐 그 무니 떠네 대치 쇼빠즈 그니나 그 같이 떠나 야 너티 디나 퍼숑 머브지 마소 좀 거지 딱 디근 군이나 그 다 헛도 숑이나 그 머브지 마트 Mare jima sukunda tanga jina duka di tangrib shen ghzin dukhundi shandag shinkanga mare jima dukhundi jina duka xuchunga ghzji dambi jina duka lingan dukhundi ta kuwa ringa kawa jenga ngomtsira rgzhung dukhundi chashi ghalu yin jina duka shepa tangan do duka xanglu dukhundi jina duka chukhsu chirwa tawa dumata jina duka ta kampanji jan dik zindri nyerna donjin songi nangsi nyerni wa ajachivi janu sti ajachivi janchi ngu khchirsal pa samba amne jorvi chi alana mahtun ajachi janu ajo prndo pi angril ti ga samba am jori chapra jali chapra ta khapra ta ba sigla kamdra ajachivi jantu jo pa yuno ji ta ajachi wan khunde ajo prndo pi ni na ko angril ti ga samba lan jorwa ni ga ta Chaprichiga zhali nirazuka chaprita pukhui Tun tumbuzi nirazuka tun shila ta Ta kamdiya nirazuka nyang Tunjin sunchi songaga nirazuka kamdu khundi Jachivi nirazuka jen zili tetir gujok Tina jachivi jenchi nirazuka namchung shena Aina aniti xamba tang jorwa la mil jachiva ozi Namchung anyi guyok ba Jachivi jenti la nangsi chi aina aniti zi Chiga xamba jachiva tang Ani jorwa jaa chiwaa ooch. Samba jaa chiwaa zilan jorwa jaa chiwaa. Namba kanyi ngunyi garook. Jaa chiwi jin su si nginzin shay baazu. Nangsi ngunyi jina zuko nginzin shay na. Jaa chiwi jan chi nangsi tangbu samba jaa chiwaa na. Sambi chaypir ghalamil chil jopa samba jaa chi jin zuko. Ya ngkhun dopi yil jiga sambi chaychi ghalana maipi ngni chil xivar jopi guni. Jiga samba hachin jaa chiwi chaychi Tumba shiki yinti zile. Ta kuga rungi jina zuko angkishi yil kanzi yina. Tumba pu 시키야 아름 그 안고 그러셔 아스기 일도 후티 강지 이나 디기 나도 그 삼비 차치도 후티다 와그지 알라나 마 빠즈기 나도 그 아니 철도 후티 지 흐사우 조적군 군이 다 삼바 자치위 나도 그 던지 차프도 후티 동군 디 고든지 허줄라 자가는 시 좋아 아라와나 이 고스절 비즈 샤위 크르용 조바이 랑귀베티 알라마이 콜린다버 니 마치르 지와티 Simbiz jewu rawa naa tiizi daa duk chiwa siwa dhimbaa chiyo paa tiizi taan tiizi naa zikwa simbiz jewu langan dhinchiri yaa dhinchi tiya taa gang shik chanbi saa simbiz diya nambar jewi ngaytri simbiz yi tizile taa kuwaan naa zikwa diya shirabbi naa zikwa laa gang shik chanbu dhukun diya tani taa saa simbiz naa zikwa nambar jachik naa zikwa ngaytri dhukho ti tamaa naa zikwa tishin zikmo 그와 그 순간 며칠 이냐고 응급대 이런지 다만이라도 그 넘버지 지금 사수네 넘버지 지금 응급대신에 직탄선 전태 시와대요 구초피 샤비 크르찬 보존니비 저거 라마 나시 랑기 얼글이송위에 왜티가 아랑니 찰람르 치르와 아랑가 파 흥따 제비 초 제슬라 봉라 총마 섰다 등 지와 능스 송시의 제비 까파파티리 다르 마니티 능스 송아 송오질레 야 디나 시완드르 저우 라마나티 사슴리 제비 흠불응가 젠치잉 소프니비 냥토브티타브 아데잉 아름그 파미 칼리 남잉 만다비 기슴등다비응기 아제슬친 조라 흠슴 츠화잉 알리흐퉁 포피 흐삼바자 쳔보등단 바타보 오틱질레 다 고민이나스 고답시티 티브진디 다 많은 년으로 건디 능통 글라칸 지금 젤레 삼바 자치와고 철도 호티니라고 때로 근글라칸 때문에 그러지나 저 라마나 도군데 사스미리아 남버 제비 선부 능간 든치도 호티라 소프 니비니라고 건디 그냥 또부터 호티 타버스라니라고 다니 다니 리타가요 마른가 하마가 관리니라고 건다 마트가 딜리니라고 건디 마트와 기슴등 담비가 아름그 자슬등 조라 흠슨 수관 도군데요 Ali tong tuhnu tuh kudita samba jachi nu kudina tuh kata kudita ni. Di kudun tong tembi chanji kharju la di si sanji jam tuge. Tsang tong paru yang nam su lo lo ti ji dhim nang chongun la ji hichi tong gui jin ji di shi la nam ba tam ji ta ji shi alang mi nyan shi lang binti kare shi wa taba am tig zi wu. Ya ta shung gu di dhu hu tam gui jina tuh lo ji zi ga jar zi gila. 다우도 총을 쇼크냐스고 호르 강스가냐스고 제누가 라크네 먹히 먹히가라다 능토냐스고 셰초 시즌르즈나 청와든 퍼르라스 화게 듣는데 직담지라 청와든 퍼르라스 화가 알루티지 흐틀티글라냐스고 간디 어든트 멤바지 단 덴트 모요 몽와 덴트 몽와 다 총은 흐치그냐스고 라자라 능어 기스 진주 탐체 부거 디스트 안암바 탐체 뜨냐스고 지가 디스트리트에 남바 탐전에 저르셔 죽고가 알랑무스 군우 그냥 그 지가 갔다 알랑무 니실 벤테 크라스 군우 군 지가 간다 삼바자 치와스 땡크 야 총은 그냥 그 나르자 지등 지다 나르자 지등 챵퍼트 그냥 그 진두가 디스트리트 고티 안암바 탐전에 지가 어지히체 고가 알랑무 그냥 그 지금 디다 니무 그냥 그 니실 공 니마 그냥 그 어석스 고등 뭐 니미 어석스 고래 Nyimaan bimdi kharwaad gizhiziya. Yaata yin yin gyi jinaaz kwa tung shing jindru tamche puga dhishil dhukhundi jinaaz kwa chiga jivar shachu kuga htam dhukhundi ta jinaaz kwa mung tiglangung dhukhundi samba jya chivi jinaaz kwa chetandish. Tandhi jinaaz kwa shuk gangzga jinaaz kwa janu chiga mkhi gha chuanzgala tzaga tzaga tzaga yuwaani eynang. Ta saragaraz chiga mkhi gila. Ta shung di mara chiga tuan chizgan jana jinaaz kwa timuziri. Siwaata yin na ᱟᱫᱟᱫᱤ ᱞᱠᱷᱟᱢᱞᱤᱱ ᱡᱚᱱ ᱞᱟᱜ ᱛᱚᱵᱫᱤᱱᱤᱧ ᱧᱟᱢᱪᱩᱝ ᱡᱟᱱᱥᱚ ᱛᱷᱚᱣᱟ ᱱᱤᱵᱤ ᱜᱟᱡᱨᱟ ᱛᱩᱱᱤ ᱢᱮᱱᱡᱤ ᱠᱷᱪᱟᱵᱪᱤ ᱡᱤᱢᱵᱟᱭ ᱟᱜᱩᱭᱩᱝ ᱡᱟᱥᱱ ᱡᱤᱵᱤ ᱛᱟᱢᱠᱤ ᱴᱷᱞ ᱥᱩᱠ ᱭᱟ ᱛᱟ ᱫᱤᱱᱤ ᱱᱟᱡᱩᱠᱣᱟ ᱟᱫᱟᱫᱤ ᱡᱮᱛᱟ ᱟᱨᱚᱝᱜᱤ ᱱᱟᱡᱩᱠᱣᱟ ᱟᱨᱚᱝᱥᱩᱠ ᱢᱟᱭᱢᱵᱟ ᱟᱫᱟᱭ ᱜᱫᱤᱫ ᱠᱷᱚᱛᱤ ᱱᱟᱡᱩᱠᱣᱟ ᱠᱷᱢᱟ ᱢᱮᱞᱟ ᱛᱟᱢ ᱪᱮᱯᱚ ᱡᱚᱵᱨ ᱥᱮ ᱪᱮᱯᱚ ᱜᱤᱱ ᱱᱟᱡᱩᱠᱣᱟ ᱛᱚᱢ ᱫᱚ ᱠᱷᱚᱛᱤ ᱫᱮᱱᱟᱞᱟ ᱡᱤ ᱭᱟ ᱛᱚᱛᱤ ᱫᱮᱱᱟᱞᱟ ᱡᱤ Nyamchung zhan su chukwa nyeri zhiri tigzile Nyamchung ghe jiwu dhukhuti Jiwu zhanji su chukhuri nyan zhuka shepa dhukhuti ཉོ ཐམཅ པུག ཨཞིར ཅིར ཝ ཏོ ཏི ཨར གེ མན ཅིག ཅབ ཅིག ཇིམ པ ཡེ ཏི ཟ ཨག ཡུང ཇ་སལ ཇེ བི ཐམཅ ཏལ ལུས གུན ཁ ད ཅུ གུན ཡོ ཟ གུན ཏི ཉམ ཆུང ཨ ཉམ ཆུང གུན ཡོ

ayuari, Namtung Sukunga Mosig Yuari. Ayuashena Aina Johnson Tatelman, Johnson Tatel Skandatum, Shaw Tatel Mumbatang, Shawan Gelman Gelvili, Niwachantung, Niwango Gamble and Galavachantio Goji, Jerjinchin Nansila, Nabagonri. Aman Mashakun was Jervi Gentila, Nansi Chaina, a goyotis, Stu Johnson Tatel Mumbi Jervas. Any Tatel Tsundag Jervas. Some Shaw Tatel Mumbi Jerva. Vji Shawan Galva Mumbi Jerva. Anga Gelvi Legion Chijerva. Two Niwachan Chijerva. Abdan Niwan Gohi Jervas. Jillen Galva Mepi Jervati. A go Galva Chenchi Jervati, you know, Zil, Tanam Tung Susu Minina, Tan Nancy, a go Janazo Conestino, the Church. Samba Jervi Jen Susu means in Shech. Means in Shana. A Jervi Jenchen Nancy Tangbo, Johnson Tatel Mempi Jervanes. Johnson T. Tatel Machu Yinazo, George Kalaka. Taman on the Tzu Chichang Johnson Machu. Tatl Mambi Jervi Jenzi. Tujur Kanta a Jerjitang, a Jerchi as a chicken. John Simchang Chikuni, a Jerji Mandavre, Jerchbashi in this book. Tandarin not got Tujur Kanzga, a Jernala, Jerji Tila, a Jorishik, a Shachugin not got Chi, a Zugus Chiginala, John Simyang Janazuka, the Chikunuguni. Ta, a Jerji Mandazga Chikuni. Tamuzga ku. Ya, tegatan jigen jangan suka tuan tu so, cuma sih cik kuh kalle, di ok jangan suka cahcik la kani jangan suka cuma sih jeng yang matum ni kuah, yang jek kek jangan suka teh terkuk kaluk, di kotor cik hujul cawal sih cuaaji, tan dentrik jangan suka di hujul cawal ke melung ke nama, tan teh terkuk sih ondri. Asam benda amar jadi, gunt mana arghta manta jadi, aranda harta luki asih. Shatayam Murta Bengari Yata Tamunjazuka Kungan Hundinazuka Jakirkinazuka and the Stongalakanazuka Kashanazuka Koleonish. Ta Rijiginazuka Tarzun the Munjazuka Chudasa, Zagatsuk, Yukwe. Yokalata shouldn't dig in on Indianazuka and Yachi Shapta, don't you to my Kamuzri, a Jakir Kalanazkun Yon, my moon in there. Yata, Tio Wakala Jurisuna Otayani Ziwachin, Chinkula, Chaka Jawundos. Murtakari and Jichtenji, you know, after Torshilz. Ah, that you are easily. Some Korinos go, you got Tongulakanus, Shokulakaninus with the good rook. Tio Kutun, a chunty, a reading meaning Jellishasuna, Kunga Jacker Ginjas, Kakala, and Furishasuna, who Kajin Ginos come on current danger. That you Kutunas is an Aranza, Juka, Aranza, Arta Lucas, he's Gunukanga, Aranza, Gunuka, Aranza, Dakin. A dawatang a jowulan jukpaas. A da jirwaati chalaji yinnt gizindri. Aranzi jakan dhukka. Taak shiginin jinaaz kuwaan di a dawi manglaayam aranzaat gizindri. A jowuga manglaayam jakir kikik aranzaat gizindri. Tigata jinaaz kuwaan di a da jiri yinnri. Kwera nigaala jinaaz kuwaan di a daan tsungaawun guni shigindri. Kungni jinaaz kuwaan di shilu umu yonirimu. Iki hchikki jinaaz kuwa tonika enye jinaaz kuwaan jukuni. Tumuzga jinaaz kuwa gandir. Ta iki hchik to enye jukdandri. Chikinin jinaaz kuwa jau utang dawa. Ani dawa arimu. Tika ta, di jariwi jenri ta la, ta kunga huichurin tikinin ka joji la zuu kaan gundarizu na, di dawa la jau unji gaindri. Tika ta, di jinaaz kuwa chalaji yin, jariji yin, tika zinri, chalaji sikun ka chapa chenka xi. Tana ta, di taka chachu chi nguni kaantak na shachiri, tika zina, di ni chi chachu yinam arim zin adan dawar jirwaana, Atai, ata, a jowl and jigpi cups, terrism be jessalani watans. A davy cups, kercher, rule and jusbook. Ah, I shouldn't in on a tayat, Zogumo, a tayas gunuka, a jow and you could take up the hotel, a jewy jasat hoti, a terrimba. The angels cocoons, a dawa like Nazuka jerishasuna, a dawa tinos quanti, hersuvinos quanti, herkinos go, a root hoti, you like the angel at Zog. Chata, Kunta Namazi, Kunta Namazi. Ya Kunta Namaskunde Wokalanjaskan, Ziwachan, Ziwachan, Tunkur, Zonan, Ziwachan, Tunri, Atayani, Ziwachan, Sukunugan, Ziwachan, Kan, Kanjan. Tisana,
아주 아르타 멘틀 뜨고 뭐 아르타 멘틀 수군도 고데 아르타 수군도 고데 아디 치바든 아마르와니 칼란주 바즈들이 다시 치화든 등진아서 고 마루지르와 단 뜨모야지나서 건주 거지 멘틀 수군도 가도 진코르거든지 야 뛰나 뛰어가 저우가 가와 코르치 진코르라 치바디 남봉 샴찌게 좀 와든 다위가서 한마 타고 진코르치 오치 거르치 마마르와란주 그죠 아이 기치기냐도 거또 간냐란지 그 동생 뭐 저우 까와치잖아 코 아름 그냐도 거 진크로 코르 다뜨가 아니라서 그 안디 남북 다뜨가 체게 딜라 샴싱 진군이냐도 그 종르샤 바든 아 다와 그도 코테 오 아마 탁괴냐도 거 그거 진크로 거 오크 거침도 코테냐도 거 아마로 인 뭐 이노 그 쇼도 코테냐도 거 인주 가지 맞다 가라 수군도 혼데 시와 저우 까스 잠비 샤티 샤틀라람부드 바든 아다위 가서 잠비 오티란 죽비 디 탐질 아다저와 하택은 죽도스고 다 디 탐질 보이나도 건데 아저지 저우땅 다와니가 알레 아저비 취드나 감 감문이라고 뜸아서 큰 거니 아다저노이라도 거 코트기누가 한체네 디 남지 직뜸지 일 토크르셔도 시완드네 아저지 니칼라 쫀츠미치히 고니 저르 축바타베 일라드스고 다시 근진은 이제 고나실로 오늘에 아 전쯤 다들 멤비 제바드 그 정도 뭐 큰이가 이제 그 만능네 이너 앞에 토커 싫어서 그 누구 간도 간다 아 저우등 아 다와 간니까라 이제 그 전쯤 죽으니 이제 그 죽으니 때 뭐지 아 대남치 직뜸지 일 토커 싫어도 시완드는 아 제르지 아니까라 제르지 니까라서 그 다와라 저우니가 아니까라 전쯤에 지키 군이 이제 좁바다베 인란데 아제크르케치 츠킨 가시 오크토지나 아다주르치 냠 시크런 지르와 안음 아제크르클 아랑소르 지그나 르파리 팀은 패치와 다등 던지 군이 이제 좁바 요도스 고케 다섬 군이 나서 군 디컴도 군데 아초가 츠 카이글라카네 오크크쇼가 저트나다 그지 아자이크 디 영학간도 군데 지금 냠에 된나도 고치 시근 주니 좀아마니 Tamuzi kanyi nazu ka churin juu ga, tikha nazu ka jakir ga kal dhukhu tiya arang sorora jika taa kooni nazu ka dikha kolay yuwa nari, lakjir ga kalanyi nazu ka kolay yuwa ka Tima kanyi nazu ka hachir zi jika dayin guni jor tsu, tongu guni nazu ka jor tsu, tumu yuwa nari Taan diya shu guni nazu ka di jarjin ga nazu zunu di chon tsum tatil mambi nazu ka jarwa la jen tango nazu ka tatil tsikhinda ga jarwa danyan nazu ka nyam juu nuku арам сор жакыр гэхэд дуути арам сор жагнаш яа та камузгата анди цх дэх чонцм татл мэн би жарваад гэнэш ти тэн гникала цх чик чонцм татм мна о ди чигни тмузга нор коч жарын жогны тмуз ингуну ко та куна анди атаяни зваачн чинхурла чиг жоунд мрт карин жигтнчи Yenar apta chukpar shalas gunu ka yenar apta chukpar shalas gunu ka chonsim chi guni chalaji tanga jina zu kuka andi chalaji jau tanga dawa nika la jukandri yang chonsim chi guni wo gamuz gata jina zu kuka andi chonsim tatil mambi jarwaad giz gudun di tang tambi chanji khurjo la wong kiwa ga anishi chukchi gui na ngom tu wa zungan chanji chikpil la nipi yung ulaji tkili sar chikpa Хваленден жигтэн гүнчи икэр үнг дэгэж үүг. Да хваленден жигтэн гүнчи икэр үнг сүгүнэгэ жонцэмчин гүнэ жагнар. Я, дилэ вишэнэ нэ, аниччий цхучий гүйна нгом туваан джунгэн чанчий сэгпэлла нэпи ю үнг улчий тэгэлэ сэр чэг баа сүгүнэ. Дхунде, аниччий зидна шахчиг маяма нэ азгүй аниччий дэгсэнэр. Ajaran jenazah itu kan diindra dawa tak sih jukola. Tadi dawa yang mana cuci gula jenazah itu kan siapa tu tung dera itu dawa tengah mafsha tak sih jukola. Mungkin tina jenazah itu kan jinon le Zhengsong tengah jenazah siapa juga mengajak tengah jukol.
아줌세 치레스나 아니시 초치 위나 원 도와 되죠 고모 아니시 소고노 아야 정송 땅 정송 초치 위나 원버 도와 주레스나 정원 잔티 파긍식 임버 데이터니 야 아니시 샤이 초구나 정원 잔티 아마샤 원버 도와 어 대작당다 따나 지가 즉팔라니 와 되지 다 아마샤 지가 즉팔라니 와 땅 흥식티 달친 루미야 녀미 알라브팅땅 란치가 용 바마 지리토 문노 관비 아니스 임드칠 드죠 바저서 아나마나리 지 거르 아니엠비가 다임 아랑니스 대친 루르 아니엠이 알라브팅땅 란치가 용 바미 바마 지리토 문문브르니라고 거 예빠 드스니 그나다 디드 호니나 조컬 지 카르마스 구노 나와게 요니나 조컬 지오니나 조컬 카로임 발라 자그니 야 지 카르샹 덤바니 니나 조컬 냠비 아 다잉 아 도화탕 헤 지그도 야 덴 아다치 아랑니스 테친두아 지 테친두아 수구노카 노이니나 조컬 디츠트모 나니나 조컬 탄두트스니 다 루비 테친두비 냠미 알랍팅 땅 헤 지그스 구노 Kangalakane, Shigunin Jazz Quanting Matang, Asian Shigunin Jazz Quam de Babchi. Ta, Chowd Hundijan of Qua, Madam Bakutik of the Hote, Chowjan of Kashaga, a dad Hote on Hong Hong, Chakunut Hota, a Danyamu Chakunut Hote. That Tamuli, Shirinjunuga, Tachi, Yerma, Lap Tantan Chiwatzile, Lap Tantan Chiwas Gunu, Madam Tandus Gunu, Chigin of Qua, Noin Jazz Gun, Jutsukalakan and Shakajoka. 시그영 망라요 너스고 단두지죠. 딜라니 너스고 두츠고 군이상들이. 아냐미야 라우청땅 한치 더지. 다 강나 너와땅 밥치 니가 그니 너스고 니가 치그 니마땅 냠치끼니 너스고 녹이스고노 능뜬 대전네. 한치가 용 밤아지비 토스고노 그니 너스고 디 아장추니 너스고 디 아장치나 아니 너스고 바빠. 치나 바빠. 담법치 최용 조그나 바빠 등 영디 능와이면서 같지 조금 아니라서 아빠 왜 멍은 관비니스 임드지 야 능와이면서 관디 능와라 능와 밤에 죽으냐서 같지 예빠든 밥시도 호티요 아니라서 초능된 지송되다 멍은 뭐 예빠든 야 너무 타서 지금 츠 다들 멍비냐서 그 멍바 다른 전침이라서 같지가 너무 스클아가 가지고 그러지 전자 지금이 츠 다들 많이 Tamugla kaninjana zu kwashak zhukumri. Tika shun zhiginane di kuga gune jiru no shun tsum tatil mambi jina zu kwa jirwa zu kwa jimtsan ka mugda kukunri. Jirwa janchi nangsi nipa tatil tsikhindi jirwa na zu kwa. Tatil pa zhukumwa zhukukwa ya. Zikshik shun tsum mandrawi ya jirwa ng tatil tsikhindi jirwa zile. Ta kuga tsa tsikhindi na zu kwa kenri. Joshik tsikang ta Tzigla, Johnson, Mandavi Guni, a Jerji Tatapa Susu, a Jerch Bashi in this Gunri. That's when you know the Diganon and Mandas has broken in Gunrizna, a Joshik Tu Kantan Kanzinala, Ya Tatila, Yiki Yosko, Zugutti, Chignal, Chigla, Johnson Yosko, Mandang Guni, Johnson Yosko, Natsukun Guni, a Jerji Yosko Tatapa Susu, Yosko, Jerchoni Tumuzi. Johnson. Machikat Kungunita, a Jersey Yasqua, Tatapat Kunguni Yasqua, a Jetchoni Tumuzin Gun, Kuniki Chachitum, Tumuzin, Kuniki Chapadan Yasqua, Tingun Gabunri. Tantan Yasqua Johnson Kaze Tatapi, Tikka, Ton Mandawa, Anitan, Simla Swan Yasqua, Tony. Tumuzin Gugakua. Dirjin Gun, dear Kutunji Hortin Yasqua, Salan on the Shajua. Duka Garina, Samba Danad, Samba Danad. Nachi da bata bendana ranja tatuku mamata matriam gana banda disu. Sin do woka de jervi tchilchi horjulasuke. Tandi
지금 전화 전화 그 총코레 지금 어다

대실에 다 대트기는 거 가방 다른 말은 이제 사질 마통 잠치는 거 걸죠 지금 권아서 건들 다 단 너무 그냥 거 걸죠 뜻이 까무서 이랬다나 이나면 지나서 거 사질 놓고 근데 지금 동아 마이 잠스 근고니 지금 걸줄 지가 총총도 권아 아엠지 아랑콩 아빠키 중국니 나같은 살았던 마음키 당진식 아랑람 자취인 뉴스 닐시티 히드는 용라 판바 아듬든지 득질에 다 전쯤 지금 문다와 아르그남바 아니군 고리적스 야 단 지금 오늘 지나도 거 다 셰츠클라카는 더 뭐지 나서 거 흐슴글라카는 저거까 에엠지 아랑훈 아버키 중국네 득질에 까와 지금은 지나서 거 간디 다 아니군 죽으니 그래서 아니군 죽으니 아니 또 공안 죽으니 흐슴 지나서 거 이러와 去干去年干干点去呢，我怎么说的？他也问你娃子，俺们该去哄你一个，怎么个叫做个？不个个能力的是什么？他不个技能的，他老火汤巴子，老火汤巴子，呀，老火汤巴，他那起么子的？他那三等南庆等在是个子，南庆等在那三省等哇，南庆等在是的个，南卡个卡托尼那个个木布鲁木，这个等那个个那个菜么？那个个木布。 대가 같다가 요 나도 거 좀 아무 내가 최연이 나도 거 한데 뭐 최에 듣선 말이 야대 담아치는 시가 아랑름 자취인 뒤스니 시티지 다 아랑글람 강고르다 후등 난카등 사등도 고대다 도츠클라카니 나도 거 자라 질로리스 누구도 가클라 자취스 고노 데리 데 응고니 나도 거 닐와 지다 주누구던지 그랜지는 나서고 다 키와즈 그런 거 아니 그도 혼디 쇼그가 땅린지 나서고가 다 이끼 나서고 저 초콜린 주고는 뭐 야 근데 쇼그가 땅라 주고는 다 아랑람지 드는 쇼그 혼 주고 야 다 자취 중에 나서고 려와서고 티콜라 자고 초콜린 나서고 주고는 야 다 아랑람지 때 남카 주고 그 영 자취 중에 려와서 티콜라 남키 미트는 나서고 근데 저 초콜린 나서고 접아 더 남키 미는 나서고 저 초콜린 접아 야 대천 나서고 아랑람지 지나 다 사등만 이제 그거 죽고 그와다 친도 혼데 이제 그거 사등을 이제 그거 자고 죽을 이제 그거 일어 도봐 다 사근 이제 그거 옆들 그거 가지고 오는 뭐 전리 이제 그거 근데 가르치는 이제 치가 전한 이제 그거 대들 공노 다 후에 대신 자가 걸어오고 또 다 히든 용라 판바 좀 된지 뜻이래 다 히든 수군 후에 지금은 이제 그거 기와 죽고 기와 죽을 때 그거 개인 이제 그거 흑구증이나 근데 안 나가는 게 죽고노 대인 이제 그거 셔놓고 야, 머스가 걸으셨구나? 어, 머티긴 지나서 그건데, 탐란 지나서 그 미바린 지나서 그건데, 아, 가나, 남키라만 지나서 그 또한 혼디 척척도 좀 버셔봐. 그것도 무사하시고. 뒤쪽 지나서 그 소척소 걸으셨구나? 사등 드니 지나서 그건데, 초우도 호디 지나서 그건데, 안전 버셔봐. 또 무사하셨구나? 히든 용라, 반바 좀 더 살아와서 그놈들이. 공민 지나서 그 자신 니딱그 다, 야 키와 등 몇 등 소치라 소화 반바 용리 이라서 그 용리 이라서 그 반바 접반도 혼디다 하청 이라서 그 이제 이득을 해야지래 대들고 시 측근 소소로 잡아 꼽아들어지다 측근 리리 나와 이라서 그 체력 잡죽노 다 화나 이라서 그 너무지 인득지래 난 니다 그 이라서 그 아는 거 그때니 지금 사실 놓고 근데 지금 마동아 잠자 그 거는 허준 너무지 아니라서 그 거니 인지 다 지금이 문용아 난 박슴 글아가는 이거 걸어줘 너무지 아니라서 그 허준디 까무지 아저진근원이나즈과 야, 조프른도 비 제르지그니 키 샤와 치그 샤프르톤 바스긴 디지 단 두조니나도 과 공마니 카도 티나 영 토마즈치 사무즈인 토마즈치 사무즈인 야 다나 디 고튼지 허르준 사와그는 셰조아 초정 열응 아라는시는 전 착바 사브르 또는시는 바 지미 컬비 므그땅느 본 본야 미정 자웅 그지 다 조프린도 비 제르지 니카가 샤와 찌그톤 브르샤 빠즈긴 군르코 제르지 니칼라니노스 콘 주콘드리

0: 야다 초바조 이것도 우리 아랑진 착바서로 또실 단 재미 걸어와 수고는 간도가 근데 재미 먹었던 거 가지고 보나와 아니까는 죽고는 달라 담이 지나서 가 샤와 찍고 간다잖아 자웅 그러셔 봐서 그거 까먹었고 샤와티 티 고든 다 가지고 그렇지 고든은 제르진 재미 흐름 같은 보냐 뭐 아니라든지 단디 제르진 지나서 그 티인 거는 제르치 강도 걸어 오거든 초정 시비 초반은 재미 흐름 용버 따와든 보냐 뭐 어유지 아랑신 잔치 그 초반이 지나서 그 제르지 그 다 보냐 뭐 그냥 그 어유지 가라진 잔 그 다 능근이 지나서 그 조피 초스 뭐 능가 지나서 그 한치든 제르지 그 대니까 이것도 우리 남들 담비 지나서 그 돈 제르지 그 이것도 근데 여 아랑신 잔치 그 그냥 그 돈 제르 그라 가지고 그 이것도 우리 지나서 그 남들 잔이 누구 돈 제르니 예지 다 스름게 아랑신 도피 처님 자우라 서브르 돈 받은 처님 그죠 공나 콜로노 안데 치파 세브르톤 세 파스 군가타 치후이 냠티 나즈 코 세브르톤 바지 티 강라 세브르톤 바트스나 아름게 나즈 코 자울라 나즈 코 세브르톤 바지 단 자우즈나 나즈 코 가르 코톤 바 쪽 아름게 쪽 보나 나즈 코 세브르톤 바 보냐 무가 아름가 드그피 니그파트르 치피 삼바티 자울라 세브르 다타 파 니즈 나즈 코 다제미 예지 보냐 무드 혼지가 아름게 나즈 코 드그포 그 화터그 초기 삼바도 고딘 나도 건 자우라 영어 사버 담 바지 야 챌린지 서먹 땅 보냐 니까 샤파 본 지미 거르 샤피 다저 바지 고네 지미 거기 스군 간 고가나 나 고운다 거르 샤피 스군 간 챌린지 나도 고가 서먹 땅 보냐 뭐 니까 나도 고 샤파 본 군으로 뭐 샤파 본 나도 고 티가 샤파 본 지마 티가 나도 고 거와도 고티 글로스 그러니까 총알인 줄 알고 제대로 됐던 게 자지 때 니까근 자우 그게 샤와인 줄 알고 지금 샤퍼도 미 특식이라 지니 줘 봤다 뭐 오지 딱 그거 샤와인 줄 알고 지금 거 같아서 그거 딱 니가 샤와 강원에서 자우 그 샤파스 그는 구하게 줄 알고 샤와리 자우 게 줄 알고 그 샤 죽은 줄 알고 리즈나 줘 리즈 그바가 샤와리 다 샤와 지가 줄 알고 걸어 준 거지 가무스 같다 줄 알고 지는 네 니 샤와 타틀만 비제라 와든들이 아저진이 샤와니 놓고 타틀도 맞추러 와 너무 크게 놓고 와 어저쳤지 고든 기당 덤비 잔신 허르줄 라온 키와게 아랑신 맞든 자치 오도빠진 근지 도몽 자시르 줄비줄 아여치 철웅라데 지와등 능초미 정지오 탑든 잔바 시와다바 암지오 잔지 야 되겠다 디그 능기 지나서 거 아저씨 아이르치 지나서 거 철웅라 능초마니가 능초마스 그는 지나서 거다 시마스가 지로까 어 든니가 지나서 거 간데 아저씨 강뜨가 지나서 거 데 지로 거 뜨잖아 아저씨 강즈클라 가는 지로 거 아랑신 맞든 바 자치고 로 바젠데지 아예 아예 끼 지나서 거 철웅도 호텔에 지나서 건데 담보 멤바 다 자치고 지나서 거 르그 지나서 거 소나 데 아랑신 지나서 거 맞든 바 야 능초 제마 도고티 하티니 아름게 지나서 고한데 다 센드로 치누고다 아름게 라신 도고티 맞다나 자치게 지나서 공군이 도고노스 도모자시가 근제 토목제 실치르비 열드들 그 니가라 지나서 고 간신 근이나 고나 초너리 아이치 조영 지나서 고 근제 토목다 제실도 좋아 저비 유탄 능초 마요 지나 근제 토목 그 제실도 주위 지나서 고 열르지 내가 지나서 고 단총 단총 직군이 지나서 고 지가 그다 아나 괜히 그냥 와서 샤와 찍고 그냥 와서 건데 총아스나 그거 저기 그러나 다 만원씩 고노 철롱 자서 그가 털더니 와서 건데 잠 받은 야 능초마가 지우 자서 그 털던 잠 받지 그 털던 잠 받게 와서 그 아니 그 샤와 찍고 하리 그가 단 진드는 아니 와서 건데 샤와 다들 문 바리다 근데 찍 빠지 찍고 다들 문 바인 거지 샤와 찍고 하리 영나 jamtsu leeshti yangyi sachina nonzi. Liwara chachakta miya jangrang lam, yitzam choni tiyo yuamba tang tamchokki chang gangsam aniso dholzi. Tan dhani nyanzu kwa joshiga lakane, di trishun suku tika wa nyanzu kwa alunganju kuwa, tiyo yuamba tizanzi. Tagata nyanzu kwa alunganju kuwa. Tamchokki chana nyanzu kwa ཁྱི ལེགོར ཚཚག དམི རྒྱང རང ལམ ཡིཚམ ཆོན ཡོ ཨ དེ ནར ད ཏི ཅིང ཡོ ཟོ ལེགོར ཚཚག དམ ག ལམ དུ ཁོན དེ ད ཏི ཁ ཅིག ཙམ ཙ ག ཡོ ཟོ ཁོ ཆོ ཕ་ཤ་ ཏ པ དང ཡ ཨ་ནུང ཁེ ཅིང ཡོ ཟོ ལེགོར ཚཚག ག ཡོ དམ ག ལམ དུ ཁོན དེ ཡང ཡིཚམ ཤི ག ནོ རེ ཡོ ཟོ ཁོ དེ ཆོ ཕ་ཤ་ ཏ པ དེ ཞང དེ དེ ཞི ཁ ཤེ སུང དེ ད ཡོ ཟོ ཁོ ཏམ ཆོ ཁེ ཅིང ཏམ ཆོ ཁེ ཅིང གང སམ ཨ་ནི སོ ཏོ པ ཆ ta kansam niso dhapa ka khen yigin nazuko shawari, shawari nina nazuko khchikwari. Taam chukho yon kansam niso nina nazuko dhapa shaya patang, alon yon nina nazuko kansam niso nina nazuko dhapa si. Oo, teyyan yukho nari, teyyan shawari chikpa. Ta shawari tatil sukunu, tatil mumbayi nina nazuko khchikwa yungu nari. Tatil mumbayi nina khchikwa yungu nari. Yaa shiwa ta wo si. Jirvi janchi nangsi shiwa, shawari ngalawa mambi jirwa si. Dino ni shawang galwaazin mba tongu ka. Jarchi mangpi shawangam zhilahti ni tatali jangzi. Dewa chik tukhsun jiru, shawang galamini jarvi jangzi. Kumunung na sawuri. Jarchi mnda mangpi shawangam chalishili tatali yin jang. Shawati itag dewa arig chik tukhsun jiru shtamba ashi yinti isuk. Jarchi mnda mangpu ga shawa tamchapu chajili nirazuko tatapa inala zi, chajili tatapa inala. Shawa titak nirazuko ndiva arikchik nirazuko chukhsun jirni, tamu tuan chetzi ginzi. Ti kutum chi khurjula zawaga nang nishay chua. Yila un chikpa pabir shilzi, jamshang niviya dangyan chinzi, kushiga dhanu thichirti karmin mgichin tagla chul chiwa tizi. Kutum na kamdiri chajili kushiga dhatang, zima la jirwa tizi. Tā kā nīgā chāshīn nā sūkwāndī kushīgī tōngā kārmīn mīgchīn nā sūkwāndī kā nā sūkwāndī nzīmā ālā jīgndirī. Nzīmā dēn nā sūkwā jirī, chāchī yutu ngwā tāng chikpā pārvī shichin shāpā nī nā sūkwā tsūngī dī dā jirndirī. Yīgū chikpā pārvī shīl sūkwāndī kā. Yā jāmbī chāchī nā kushīgī kāpsī kāl jāmshāng nyāmbā tāng nzīmī kāpsī līchī ārgājā jāmbā nī dōn jirvā sī. Dōn jīngu nī nā sūkwā jirvā kā jāmbā sūkwāndī kā. Shichigin jina zukuwa di kena kushika kena nyamba atang zimaga arghishan jamba na donjir. Niviya dangin chana shiwa jarji kushika kapsa shichi gadigi niviya kadang nyamba atang. Zimi kasa dha masabara dukpa ti tipi niviya kaladang masawalan jikpa ni jina zukuwa yung donjir waati. Di niviya dangin chana tiksanubo chen zile dhagpo gha zhokka. Tegata nina zu kuwaan di kushika kawa dhambali nina zu kuwaan di gadiigi niwi kanyin nina zu kuwaan dhukkunu laan. Zimaga kubdu khutya dhaa masabari nina zu kuwaan dhukki arangki chikwi niwi nina zu kuwaan kadang dhukku di masabari dhombar shaypa. O, diya nina zu kuwaan shakzi. Jarchi shawa titag njiin dhiva arikshchik tiis gukata. Jarchi shawa titag nina zu kuwaan dhiva arikshchik laa kashiga kaimna nakhui mgichanchin zimataga laa chupar shayto shizi. Ta kuwaan shayla shasunga ta ndi kar manzi mgichan tagla chapa sugunu kata arikshchik laka arikshchik nina zuka kushig maajiga zi ma kar mgichan ma o tila nina zuka chapar shapa ti arikshchik nina zuka shakadari ti mga nina zuka kushiga shiga ndi kar mga shiga chasunga anika nina zuka ndi arigan anji gichor sunga ta arigan nisi mba arikshchik nina zuka atangan jokpa taba o dhamo za kogu nari
1: sankun jokpo naba Tengdi chechit lianchin tongchim da nijuk. Lianchin di zomjig ba shtanjin cu teng, zomjig ankarwa cerang jahi, shtakilwa shtanjin cu, shtachiw shtakilwa aganchig cerang teng sunum rinchin nijin. Ter namba cur, jahi wadilag shi.

中国被经过了等子个阵线被七个七位十个人的竞争十个人在外，俺也是冷着不凶。竞争十个人就昨天冷着不凶啊！这个今天有个参咱们来吃不麻烦了。中国个昨天冷死了，而且是等国内慢慢把头。 대나 중기 시글름 즉신 로지가 땅가 오동 바르위 디스크 힘비 스캅테르 뭐 남지 진정 시글름나 시글르 롱오 땅 총링 쟈뇽

0: 부총총나라가나와요르당니체라몸츠르체위담지라랑
1: 주부총총나라셴바요르당니체릉예흥주비제르르틀
0: 나추냠데나충시비어가찰던주
2: 야나충

0: 캐더그니 이꾸르 망신거 냠바지슨지 바등 아르그니 이꾸르 페이지제 총라자제절 마루케 제랑글기 샹친잔베 이꾸르위 총르른 레뜨기시니 니키요기 카메라 중크제 로리 이꾸르와 처슴질리가와 내린시비 페이지에 먹은번드 버르스존엔시 비르제 진크머그니 이꾸르 돈리 다지 첨부숑데 마친람지제 종습다르블라 판든지 니체데 망초라 진크마 망시제 케포토브다지
1: 마치 종클 졸름 덩부제니 인든드송나 데르티르 데와당 알레지 데위 캐드나 마치 망술은 르킹데 마친람질데 노머르 치가요라 종습제 캐든 쇼르지 땅 상리 캐든 톤지 샴사 상름 젠잠다 푸니 종습버그니 예쿠르제 찰르 뜨머르 쳐진요 달루 왕아치 공승데 종클데 예쿠르바 청카흐흐기 돈바 땅에 청가 망술은 르킹게 컹므그 선비낭데 젤위가 공승가 급코너 용고 고르체 니르글릉시 데르실레 데와라 망술은 르킹 니르짐비 드미 용고 파르비 담질줄 데네 마루르그니 예쿠르 망식게 디즈게 니마흐리 비르그 제젠컴 톤쿵 땅 중투비 레브쿵게 마치르그니 라캉츠이데 말리에 도브크 요기 초르그나 제치 젠컴 예르쿠르샤일 쩨바땅 마치 땅미 예르쿠르 질 땅 마치 예중 돌름 땅비 소흥 펑클 따브르시데 사쿵 용거르그니 예쿠르게 쳬그땅라 치그치르지 차릉글시 멍거르 일디 성천은비 사쿵 용거 예르쿠르 회튼 중 촌 용나 케바 멍지르시오바데 에름비 일중 클랑아 쯔슴 딘지거 니니니 니르가라 파르바땅 토르긍 산야 총아름부비 데르칠레 데와땅 마치 멍순데 킹 데와땅 부름부비 알레지게 데와소 캐든 중습 송뜨가 소르충시흥 중습 예르쿠르세티 람티 니르질돌 디능 야크브름비 제티 람티 섬요 스타모 땅 응이문 아르그니 흐적 중이 샴튼 시엔컴 사르지 심지 로브중 소티 레눔 사르와 다르지 쳔부 슝데 아르그니 예르쿠르 송뜨가 흐흐친 뜨머르 공더펠 제정지 정도 폐지제 점지릉 요바 댕흥시요 다루다가 위와르데 마루크지 아름스기 예르쿠르와 마튼시와 섬범질 처제 땅 급자 내림시바데 디냠 땅 데르나 야치 제니 땅 니르치기 바르바땅 예쿠르제 시용고 고르 테름부 마치기 땅 동시르니 시와 찌글랑 바데 디냠 땅 데르나 야치 제치기 땅 장총 테제 바르요 젠컴지 중 치흑정니 사콩 용거 젠컴 토른득 와르땅 스테모 종클 치흑정니 사콩 용거르니 예쿠르 냠디 와르 무땅땅거 마치 도이질나 마수 비슬 토비 페지제 소흥땅 자타미비 그흐스제리요 냥크남바 공다 정미년바 너 젠컴르니 예쿠르가 람크르치비 마수시바데인
0: 냥크남바 디츠거근거 다튼거 강종 세슴렌츠나 동츠므데 넨조 렌츠디 좀르그 바완디 캬브당 좀르그간 크르와소눔 세란탄 화프튼자 조모질 다르클와 두르지 세라 세치브 다르클와 안뜩 세란탄 소누르니 쳔 리근젠 로마탄 셈군야니지 제난비 냐름데 룸바인 다데모키

0: 当地连村呢，参拜琼瓦尼格月了，参拜东部聚会也习等，参拜尼巴江城龙这一呢，兄弟阿秋当地连村个参拜东部聚会也习个参拜呢啊，是就业了。
1: 주회 제마 총승나 참칠 차등을 안 봐요. 주회의 십.
0: 우리 당디 주회의 십구 참비능아 마치 초소월이랑 중클 신해 종마망 참큰거 참혼리록바 재령은 도지르가 단정이 산이 멍속가 동릉극 골근의 등극쇼니 주회인가정아 가다리 주일 레이게랑 추대모이나
2: 대모인
0: 레디나 겐나가 토물 산이 멍축가 응아 동릉가 골가 내 동가 골니 주흥가 정의 예술이나
2: 오야야야 대대 다 저등가 추다 아 멋추 산이 다 멋춘 소도 산이 된 손이잖아 아 멍축가 월거 응아 동릉가 조신도 동릉이잖아 그다 가스통 때려는데 하죠 많은 그 느낌이 있어요. 아 때도나 때때랑요 아주 렌튼데 고득따라요 아주니 아 너무 돈된 것인데 아 조회가 거기 예수 이달이 마라카다에서 간도르디스 때때나니 조회 당아 주기 사민들이 지금 니스 쇼는 조회가 거기요 그래서 돈을 찾는다 민칠 당아 주는냐 다 사니가 만족들이 내가 아마 주문은 좀 가능하여 어떻게다 그거 아 가르쳐가 대화난 거다 니니에서 이미자다 고무트 제티미도 치스 고무트 제티미도 치니고 스타카니 다 크니기터 로스티가 치주 로스티가 지금다 고무트 시라 치주 이득이야가 다 지난도 이득이다 스타카니 로츠도 논노 가지니 하기 고무트 시라 마신 마신 저 지금 이 칼가다 돈트 테디티노 다기테 카마냐다 마추가 마마청카나가 야락뜨긴 그게 어느 것도 간다. 반도 또 하나 또 찾을 수 있는 거는 지나다 그렇게 인지나. 네기 또마 아 고르몬다 시작하지. 와라 시기라 속았지 무시라니까. 진짜 그렇게 따지니 돈도 하더라 대누가 고름 뒤쳐 미라요. 그렇게 그때 지 카브르남니 카브르도 안 지난다. 아 진짜 지금 다음 친다는데 그러지는데 아 뒤에 시기라 말이. 또 말이 누 점심 그다 스타카니 다 참혼 것도 같이 오고도 그근데 동안에 이제 나 고름 시탄이 남아치는 남아치는 그 나쁜도 못 걸고도 그 아 나 동안도 다 저기 동안 뭐
0: 이제
2: 뭐 저기 니가 뭐 저기 이제 양아 춘도 그 산다 니 수쇼는 어느 돈도 왜 아 뭐 저근데 그 다음 뭐 저기 비기도나 그거 차우가 다 대학시 말이 되기도나 그거 양 차우가 지금 토코 디미즈가 다 고모처 지금 등에서 지스기야 고무트 지금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니다? 아, 지금이 하기 고무트 지마. 고무트 지마이라 되겠다. 니기와니다. 지이들이 스토카니 소 차츠크나 가지가다 되어 그때기 소 차츠크다. 니 고무가 사비이다 되서라. 돈단 소주 되기.
0: 지이다.
2: 아래. 데이터는 다 지금이다. 소크라 간다 니가요. 다 지나도 마용하다 하기. 다 소주가 니가 차츠. 대주의에다 고모 진짜 담 받으면서 지금인데나 지금인데서 지. 이제 다티라칸 토마토가 지금 맞추 마마 총카나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지금도 양 내가 했다 다시 코나 셔고 네가 네 뜻이랬다. 아니 지금 어 지라 속았던 저지가 그 제가라 티라 카메라 지금 땡키나라 디미스티라믹. 다 반찬이 내가 코트 키지도나 내가 코트 했지 메고 뭐다 네가 다 거기 떠나 그 막 돈이다 되겠지. 고니가 그 뭐 되게 가다이다 되게 그 치치가 되게 쉐요지다 되게 되게 쉐지 마 또지 뭐 내가 하나 놓고 또 있지 메소 내 손다 지금 이따가 죽어 단도 참란 속에다 일단 게나 지금 내가 나카니 좀 어떻게 지금 참건 거야 넘지게 나카니 살아서 그 야라 손에 속도 고주고 나카디 지 속치아서 그렇게 때지 되게 지금이 노르니 그 스타지리 달이다 돈도 똑같이 할 말이야 똑같이 하던 때 나영 이때런다 니까 딱 소원도 시작하고 좀 괜찮잖아 스토칸 타크초 타송을 자이나요 아 단디 니기 조했던도 동안도 마음 좀 가는 원단도 나 돈치서 보내 나타소 그거 니다 조야 동음하고 있지 마치다 진도

0: 온도 똑든다 지대랑 굉장히 잘 쏘나 딱 하기로나요 결정 그지 지기는다 요지는다 되미나 지기도 똑똑 쉬어야 된 거지 뭐 같이 고민 심 잘 쏘나 결정 그 지기 쉬어라는 지기도 똑똑 내 벌어
1: 지
0: 있나요 다 추구산이 맞고 그때 인지나 고무신이 그 고무 때리고 고름 따라다 결정은 뭐 희나요 다 님치트 된냐 그 다성치들이 직통치들 그신도나 이월더니 그렇게 헌터가 맞다 신도노 그 토이 나서고 님을 지랍니다 님토 고무신이 차송나 지그도 시라린 줄도 다티 손는데 또 요는 말이야 그렇게 지그도 똑똑 세라 롱토나 똑똑 메프리 줄로 영티 검시도 메크 또 메나다 찾으려냐 지그도 똑똑 시라린 줄도 같이 그다 고문도 알아 정말 조선의 지지비스라는 데 지도 매 벌었고
1: 예
0: 매번 마지나다 다들 나도 찾아온다 지금 또 보다 나티즈 뭐나요 양식도 치료용 고금 운동도 찾아 집신 매지 양도니요 마음도 그저 좀 망하고 있다 흉거요 다 또 그때 된다 공거 조금만 소소중달이 그거 오늘은 또 오늘 그거니 나도 찾아온다 대식니 아 또 먹지
1: 예 제게 나트 지치 རེ དེ ནས དང དེ ཡིན དང དེ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0: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그게 이제 양덕시샹다. 단다 도군다. 나동선님이 크스목. 아, 결정부터 같이 다시마 공유시였기는 거. 아, 망축그. 오늘은 동등 그 단지한테 도군다 이토니. 어스도군다 도군다 동축그 시군이. 단 양덕시에서 건강하고 그지나다. 아, 당연히 남바즈가 승국거니 가다. 동무모우 쳐진냐. 그거 고공 후치도나. 지동노 그. 공익도 도고도 시기 양적이고. 단 공이 회전적 지나 주가 지입을 하소가. 아 진짜 차이가 있어. 진짜 지 간자 진우가 간자가 얘기 오나? 간자가 얘기한다 또건데. 그냥 할수 있고 이제. 이 한이다 찾으는데요. 아 추고 반승거 고통거 아니다. 냥아 찾으면 사람이 건그 힘이나. 아 진짜 그거 그 고통하고 칠거 엄청 힘이 드는 날아서 사우인 적 고약. 아 이 한이다 그거 이제 같이 고무 찌도나 고무 청을 적지는. 진짜 고무도 그 조금도 건불아 조건이나. 또 사우이 땡크리치 딘토타 고르무토 시라 테르고나 또 티촌 넘버 테르고나 티 티체토 도토 사위 땡크리치 티 하니타 다시 고니가 시아노 추가 니 체칸도 도건도 체니기 와크요 와라 아지요나 체칸도 도토 사위 이토건 다주 도 도건도 시카치 도 도토 동모시 아 더니 니야무 라크미샤리 소나 추가다 고르무토 도건다 아 다 도마라 추가 지달이 아 판스나 그 지톤도나 다 니오이는 조금 고름이나 조금 더 하스라 스테르코리 코틀리고도 더 와르크요 뱅이는 조금 더 흑식 가치나지 어떡 다 디나네 추 르네와 동된 동리 시샤리 소나타 크르기 쳐도 코지나 아추 진타다 라그리나 라고타 테랑 추고르 무쳐 하라체 주이타나 추고르 무쳐 데글라 가시가토나 다 시가톤 누가 토이기도 도코다 가치 다만나타타 카르톤 테랑 추고다 카프르클라미 Tamana chuva ngay kangalami gulmata tukundi ngay kumda tukundi harsara korkudu korkudu nuga kortona kortona nuga yegita tukuta xig kachig ngay kumda harsara korkudu ta chu kaprilami chuva ngay kumda harsara korkuna di kaprilanga di santukundu tukundi ranga nyanjuga chuta kachig tan di korum di tukundi tachari guanjana xig jinta chuva ta tukwa mangtsu zonzo nishena ta lagburinta tukundi harsara terjunda ta xig та джинта ку рекомендуна сучи чертанга таран кэган гэ сонгчуг гэ нитэмишэ зона та карди деранга лаггонд тукунди хартрат джунд нёньёй капр кэдан хартрат джунд магайна ранг чэмтэн кэган сонгчуг жулакани кси пантукчи дурчи сучи та тукта да ниа маучи а хсамба мау шомишэна та чугунди гормонд тукунда та вонун дипи констонд тукунди скотти Волун дэпи хонстон дикорни так цу кан изитана тачи джинта тачу томтастетна тондона тачи 그거 뭐또 싫어 죽 들고 가지 다리 돈 든데

현재 초보 멤버 중등이 누구냐서 그한테 영 저울아 문직거 지라냐서 건지 그러셔 봐지 야 답할시 그 지대냐서 건지 그지 만가 나시와 다땅 홍화우 니칼란 죽나요 저운 다음 몰라 홍화우 멤버 암 긍긍 안 봉나 홍화우 맵이 만가니다 저울아 저지 다남 닐라 니얼트 지그창 니와이노지 단 지그는 너는 슝고 망가나 수군도 혼데 달라 다 홍아우 수군은 가서 홍모와 정오거든지 정오데 니가 가서 건 죽글라 예나는 가서 그 저우도 혼데 달라 마리 홍아우라 가서 그 마레 야 다 근게 가서 그 안방도 혼데 그 자나 동파 뿌만 오고 좀 챙겨드는데 다 저우 지그 자나 가서 그 홍아 네 종 종로 만 오고 좀 챙겨 Manga nasu kunu ka dhatu khuti jawula janna jartna da thamchepu nila jina zuko ngirti jina zuko njuku jawula jina zuko minjuku o tita wazda niwa chenndu zizi ya Shivandar da jirwati nam tun niri la njukpa li kaavtun toyuch jawi ghanta shiti da tia nam tun malukhi shukla njukpa kani tun lghapu shukku kuna la njukpa ni zungar shivata bu o tiki zili ta Jorsugla kan te mozri. Jorji nazu ko Jorji anyo ko Jorji ni ge nang ne. Ta jawula nazu ko ti ta wi nazu ko cha chi ti ta ta nazu ko madam ba nu ko andi jawula ti nazu ko ton ko ti min jog ba ta. A vjen nazu ko ka la andi ara ta ta ji ta da la so kho. Ta ko min nazu ko ti chi ju ni wa. O ta mu za zu mu ni ga ta. Ti ni wa chen ji. O jer wa ta. Kūtunti tāng tāmjī cāñshī khwarjū lā wāng kīwā gā. Kīsā rā tāng jīndrā gārnu kī jāñchāng dhūshchī tāng lā anishchī tāng zītān vāma jāñchī chūtī tāng anyāngtāng dhūy lī lā ngīvarī nī shīvā tā gā āmdhī jūk. Yā, kīsā rā tāng jīndrā gārnā kāt gā jūk. Tā kīsā rā tāng khundī jīnā zūkō ngūhtā tāng vāmi jīnā zūkō kīsir. Tēnjī gā jīnā zūkō jūk yā sūk. Tā mānum gā gāndu kāsu kundu kutu āndi ānājinda pāmi tīwā o tēnju kūzi kī jāñchāng dhūtsi tēnlā nishī tāngzi tā dhūtsi gā tēnzi kū tīkwa nā zuko kāyī nā zuko suwañju kūzi yā nishī tāngzi tīkwa tā nilā khamsu kūnu nā zuko tēnju kūzi yā zītana pāma chāñchī chukutī tāgā Sukutikawa, Pama Chen Sukutikawa, Vembala Nyo Nazu Kwan Jukni. The Tuan Nyo Nazu Kwan Di, Pama Chen Sukutikawa, Pachuk Chari Zika Shikna Nyo Nazu Kwa Pama Zung Nori. Tika Nyo Nazu Kwa Tiyashika, Anyang Tiga Ndai Lila Ngivari Ni Tiga Zila. Ta Anyang Tanga Tukpa Ndai Lila Ta Nyo Nazu Kwa Kungi Nyo Nazu Kwa Chachi Ti Tatakpo Nyo Nazu Kwa Ngivari Ta Niwa Tiga Zila. Yama, Yangna, Norinzi na gamri mi togu dambi ji, xichi puni nambi ya dhadu xingzi. Sarmug janim dandri mi suji, zikhim sarwa lu mi nikun bi xiwa tawa odi zhuk. Ta gomu la jina zhuk, jikhila ngiwa ta, jan jikhila jina zhuk, di minchikwa tigila ka guunri. Ta jingnum na, Norinzi na gamri mi togu dambi ji suku na mi togu dambi ji suku tikab togu dia, xichi na jina zhuk, mi togu dambi ji tiksindri. Te chan nina zhukwa nirda zanzina yunga nina zhukwa tehtirgi nina zhukwa nukhni zhiri. Shichi puni nyambi dhaduk chang sukuta, shichi puni asukut zhikaba, di kushiga nina zhukwa njukukwe. Zhan nina zhukwa jwankhang shikang ziyuka, jwankhang dhyana nina zhukwa njukhi khang tatangwuk. Sarmug chanzina nina zhukwa nyatang uqpala njuk, tanju zhikwa chutang nina zhukwa ribela njuk. Tegir shasungtan zinu na zikhang sarwi lundu nikun bisi kuti kawa shichi nina zuka di kuna la ngiwa maartuqa. Zhena nina zuka nirda zanzin tang, di uqba tang, juanxing tang, zhibil, ngawa, di tatakla nina zuka chiga minjikha. Dimuq tanshila ta nina zuka di ngiwa chanchi nina zuka jarwa achi. Tiri chanchi nangsi dhamba ngiwa ngu khuyi jarwa achi. Ngiwa ngu khuyi jarwa di. Da chig da tun kangrung gi jar chi chig la ngi tan ni har yim ti nin le jan lang adam bar tong bang ying ko jar ri da sta tsk no ni na zo ka she ku no ga ni ya ti n da la ka ni jo le shin chi da chig
갑든 지이 디라티티 다탕톤 강영롱이 군이 제르지 지히 코나란 지그버 니종 시비 지스 하링 제치 띠땅 담비 앙이오 잔탁 좀 요버톤 마실긴 디스 다 조실지 다 치고 야 띠 갑든 거 이띠야 띠르다 땅 다탕 강영롱 아즈 그 군이 제르지 치고 띠 코나 마르토니나 즈고아 코나라 지카티 무이종로 그 지그네 야 나름 저기 다른 저치 뛰던 담비앙요 젠즈기 뭐 지금 요니 도무스가 또 안젤라 다 응이왕고 회지라 바트 뒤 고든 제 허질라 싸워는 것이 좋아 철시 송라 잘만에 발미와 닐라오 언정 처진 처바라 쳇버지르와 나랑 동시 시와디 고든 허질은 대응 저우라 또 바디지 다 허준 디 대형 수군고 영단디 카고 공마니나 스코든데 공마티 논라니나 스콘디 아저지도 호티 저우즈 가져고니 야 디비진 그 허준 디긴 논라 아저지 저우나 스코톨데 땅이 지 제우시 위니 초체 송이 사지 전라 잘만은 미토가미 이와 코나라 요프 동거지 디레젠트 잘만마피 사진 잠바 코나오시 니중신이 언정 와미 이마티 코너영 망이디 처진가 시 특바 조바라 시그니 반침도 쳇버지르비 리랑 자르마티 동시 도착지 와플랑와라 사미 아메와타보 오지 다 공근들 혼들 화장 먹히지 마케 다 저르진이랑 그 저우리 야 저우 저진이랑 그 송군우가 사실 그 전도 혼들라 자르마가 미토 와미 이와 그 코나 이랑 그 아르크지 딜레 비젠나즈 코아 타르마만우 그 사지 잠바타 코나 판 베요질레 데 응이송다 땅에 야 딜레 영 비젠바스 그 능네 이나가 티 코나르나즈 코아 묘 마레지 야 다 차친 가시 트팔로 쵸피 갑도 혼데 영 나즈 코 딜라 초코누 그 다 타르미야랑 하신 때 동군우 노치카랑 하신 때 코티 타르미야랑 하신 동군우 너무 다웨니즈 코 조르군도 혼데 니왕 고빠지 고실린즈 코아 지마탕 고샤는 건데 제위 사지 인근치 촌라는 차마 통화 온도 건데 고든 티당 텀비 찬시 허줄라 온 키와게 쇼군들 세드는 저치 마돌비 린타 제위 라르바 다르비마 원은증 망이 짐을 세드는 비 응우성 남키와 못다가 정 동시 왔다바 엄지 아 단 진은라 제르지 세든치 시티브스 가지고 쇼군들은 수군은 나서 그 사쇼군 드네 드네 세든은 저치 마둘 바 마둘 빌진 타지 야 디 강레즈나 시티비 람베르 터비 마드 드든가 시티비 람베르 터비 마드 군디 시그네 아른 거지 나서 군디 제임 마땅 비전 시그네 나서 군디 왜메 제란죽 어 마드 빠니 나서 군디 임바질레 대송은 나서 군디 코나르 지금 특게젤레 Vzhayang ti ngukhshala kanyo kutizna Onchang Chivi Lanru tarvi Mandi Kunaru Mangi tiz Vzhayang tarung kanyo kutizna Ya Chimil tsaldambi Ngusang namki Vamutak chang Nazukwa Tungwa Tiyang argi ji yoko Tiyang yoko Tiz yoko mo Tiyatan zinang ninja Nazukwa Di Chimil Tsaldan Tsaldambi Ngusang namki Vamusukundu kundi Ti vamo Jokun isari 제범모양 요거들이 대단하다고 그와 고민이라고가 진짜 TV 라르터비 마티 코나르 망이와 야 아젠나고 안디 스팀을 찾든비 응우성남 키여범모 티범모 온 디터트나고 요반디 가다 고민이라고 아 쇼케인이라고 그노다 너무자다 니와 가바든 티 코나르 망이와 대연이라고 꼭 단단히 지멀 수고노 시에 몰라냐 저거 지멀 뜻선들이 대라냐 저거 서둔 게 짐천이냐 저거 지치 장큼라 시니 만우 거 짐천기다 지멀 뜻사라 뜻선들이 아무 성들아 뭐함 키지 마게 네 가톡군 군이 저거들이 남 가 너무 딱 좀 통화지 어떻게 줘고 단두소이나 저거 근데 내가 안고 이젠 이제 와지 양나 저마 좀 가톡 나 조금 등 만디 사와 쓰겠진 코나 언정 망이 칼롱타비 올라 와능 란지 아미지앙 통도 속
ཁྱི ཡང གོ་ཞ་ གོ་མོ་ཅན་ལ་སྐོན་དེ་ ཚིག་པར་ཅན་དེ་ ཏ་ མ་ཤ་ལ་ མིན་ནི་གა་ དེ་གོ་ ན་ ཇེར་ཅན་ཅན་ནང་སི་ ཇལ་པ་ གོ་མ་མེ་པི་ཇལ་བ་སི་ ཏོན་ཅེ་ ཇེར་ཅི་ ཇེར་ཅི་ནམ་ ཧུ་ ཆེ་ཅི་ ཆེ་ཅི་ དང་ གམ་ལ་ སོ་སུར་ རམ་ཅར་མ་ གལ་མ་མེ་པི་ ཇལ་བི་ཅན་ ཡ་ ཚན་ཤ་ ཏོན་ཅེ་ ཇེར་ཅི་ ཇེར་ཅི་ མན་དབ་ནམ་ ཚན་ཤལ་ ཧུ་ ཆེ་ཅི་ ཆེ་ཅི་ དང་ ᱟᱛᱟᱛᱱ ᱠᱟᱝᱨᱚᱢ ᱜᱚᱜᱩᱱᱤ ᱜᱟᱢᱮ ᱯᱨᱮ ᱥᱩᱥᱩᱨ ᱡᱟᱨᱢ ᱣᱟᱥᱤ ᱜᱤᱱᱛᱤ ᱡᱮ ᱛᱟ ᱪᱷᱟᱱᱥᱟ ᱥᱩᱜᱩᱱᱟ ᱧᱟᱥ ᱠᱚ ᱪᱷᱟᱱᱥᱟ ᱛᱚᱭᱮᱱ ᱜᱩᱱᱤ ᱛᱚᱱᱫ ᱠᱷᱩᱛᱤᱱ ᱱᱟᱥ ᱠᱚ ᱛᱟ ᱡᱚᱨᱡᱤᱱ ᱜᱩᱱᱤ ᱡᱚᱨᱡᱤᱱ ᱞᱟ ᱛᱤᱱ ᱡᱟᱱᱟᱥ ᱠᱚ ᱟᱡᱮᱨᱤ ᱪᱷᱟᱪᱤ ᱠᱷᱩᱛᱤ ᱢᱱᱫᱟᱣᱟ ᱛᱷᱟᱢ ᱪᱮᱯᱚ ᱛᱤ ᱪᱷᱟᱱᱪᱮᱞᱟ ᱛᱟ ᱠᱷᱩᱭᱜ ᱪᱷᱟᱪᱤ ᱥᱜᱞᱟ ᱪᱷᱟᱪᱤ ᱡᱮ ᱛᱟ ᱛᱟᱢ ᱟᱛᱟᱛᱱ ᱠᱟᱝᱨᱚᱢ ᱣᱟᱥ ᱠᱚ ᱜᱩᱱᱤ ᱜᱟᱢᱮ ᱞᱟ ᱥᱩᱥᱩ ᱠᱷᱟᱱᱤᱜᱟ ᱛᱟ ᱠᱟᱠᱟ ᱞᱤᱱ ᱡᱟᱱᱟᱥ ᱠᱚ ᱟᱡᱮᱨ ᱪᱷᱩᱱᱤ ᱚ ᱛᱤᱢᱩᱥᱜᱟ ᱜᱟᱢᱮ ᱯᱤ ᱡᱟᱨᱵᱟᱛ ᱛᱤ ᱠᱩᱛᱤᱱ ᱪᱤ ᱦᱚᱨᱡᱩᱞᱟ ᱪᱟᱜᱱᱟ ᱱᱤᱥᱮ ᱪᱚᱣᱟ ᱥᱟᱱᱡᱤᱱ ᱠᱟᱴᱟ ᱠᱟ ᱢᱟᱝᱥᱟᱝ ᱟᱡᱤᱡ ᱫᱟᱢᱵᱟ ᱱᱤᱭᱚᱨ ᱛᱟᱨ ᱪᱤᱜᱤ ᱚᱫ ᱠᱷᱩᱥᱩᱝ ᱱᱤᱨᱣᱟᱛᱤ ᱡᱤᱣ ᱱᱤᱣᱟᱱ ᱡᱤᱭᱚᱝ ᱛᱤ ᱥᱤᱣᱟᱛᱤ ᱠᱩᱛᱤᱱ ᱦᱚᱨᱡᱩᱱ ᱫᱮ ᱪᱷᱤᱠᱤᱱ ᱢᱮᱡᱤ ᱭᱚᱯᱤ ᱪᱟᱭᱡᱤ ᱥᱩᱜᱩ ᱪᱤ ᱠᱟᱢᱟ ᱡᱤᱠᱨᱟ ᱡᱟᱣᱞᱟ ᱡᱟᱨᱵᱟ ᱭᱤᱱᱥᱟᱝ ᱪᱷᱟᱞᱡᱤ ᱥᱩᱜᱩ ᱪᱤᱜᱞᱟ ᱪᱷᱤᱠᱤᱱ ᱟᱨᱤᱡᱤ ᱪᱷᱟᱡᱤ ᱢᱱᱫᱟᱨᱤ ᱭᱚᱯᱟᱛᱤ ᱛᱤᱭᱟᱝ ᱠᱟᱝᱣᱟ ᱛᱟᱝᱵᱤ ᱠᱟᱵᱪᱤ ᱪᱷᱟᱡᱤ ᱪᱤᱜᱱᱟ ᱥᱟᱱᱡᱤᱱ ᱛᱤ ᱨᱮᱛᱟᱝᱡᱤ ᱛᱟ ᱦᱚᱡᱚᱱ ᱫᱤᱜᱮ ᱦᱚᱡᱚ ᱪᱤᱠᱱᱟ ᱪᱷᱤᱠᱱᱟ ᱵᱟ ᱡᱚᱠ ᱭᱟ ᱛᱤᱜᱮ ᱪᱷᱟᱡᱤ ᱱᱟᱡ ᱠᱩᱜᱟ ᱥᱩᱜ ᱪᱤᱜᱟ ᱠᱟᱝᱣᱟ ᱡᱤᱜᱮ ᱱᱟᱡ ᱠᱚ ᱪᱤᱜᱟ ᱡᱚᱣᱚᱱ ᱱᱟᱡ ᱠᱚ ᱡᱟᱨᱱᱤ ᱪᱷᱟᱡᱤ ᱥᱩᱜ ᱪᱤᱜᱟ ᱪᱷᱤᱠᱱ ᱟᱨᱤᱡᱤ ᱜᱮ ᱱᱟᱡ ᱠᱚ ᱪᱷᱟᱡᱤ ᱢᱱᱫᱟᱨᱤ ᱨᱤ ᱱᱟᱡ ᱠᱚ ᱛᱮᱱᱫᱮ ᱛᱟᱝᱫᱟ ᱛᱤᱜᱮ ᱱᱟᱡ ᱠᱚ ᱪᱷᱤᱠᱱ ᱛᱚᱝ ᱩᱜᱟ ᱠᱟᱣᱟ ᱪᱷᱟᱡᱤ ᱱᱟᱡ ᱠᱚ ᱪᱤᱠᱞᱟ ᱠᱟ ᱡᱤᱜᱮ ᱛᱟ ᱥᱟᱱᱡᱤᱱ ᱡᱤᱞ ᱥᱟᱱᱡᱤᱱ ᱥᱩᱜᱩᱱᱚ ᱟᱨᱮᱜ ᱢᱟᱝᱨᱢᱚ ᱟᱨᱮᱱ ᱫᱚ ᱠᱚᱱ ᱫᱮᱭᱟ ᱡᱟᱨᱮ ᱭᱟ ᱪᱤᱜᱱᱟ ᱡᱟᱣ ᱤᱢᱵᱤ ᱟᱱᱤᱠᱟᱞᱟ ᱫᱟ ᱡᱟᱨᱵᱟ ᱛᱩᱱᱨᱮ ᱛᱟ ᱱᱤᱜᱟ ᱱᱟᱡ ᱠᱚ ᱫᱟᱜᱞᱟ ᱠᱟᱱᱤ ᱱᱟᱡ ᱠᱚ ᱟᱡᱤᱜᱱᱤ ᱛᱤᱱ ᱪᱤ ᱪᱷᱟᱪᱤᱱ ᱠᱟᱴᱟ ᱠᱟ ᱢᱟᱝᱣᱟ ᱛᱤᱱᱟ ᱟᱡᱤ ᱠᱟᱥ ᱟᱨᱮᱴᱷᱱᱢ ᱟᱨᱥᱟ ᱵᱟᱢᱵᱨᱟ ᱢᱚᱝᱜᱚ ᱭᱚ ᱯᱟᱛᱟᱝ ᱟᱡᱤ ᱠᱟᱥ ᱞᱟᱜᱫᱵᱟᱛᱟᱝ ᱦᱚᱵᱨᱟᱝ ᱞᱟᱱᱡᱩᱜ ᱵᱟᱛᱜᱥ ᱛᱟ ᱛᱤ ᱪᱷᱟᱪᱩᱜᱩᱱ ᱜᱩᱱᱤ ᱪᱟᱱᱫᱨᱮ ᱪᱷᱟᱪᱤᱱᱟ ᱟᱱᱫᱤ ᱠᱟᱴᱟ ᱠᱟᱥ ᱜᱩᱱ ᱠᱚ ᱠᱟ ᱢᱟᱝᱣᱟ ᱥᱩᱜᱩᱱᱩᱠᱟ ᱟᱨᱮᱜ ᱠᱟᱣᱟ ᱪᱤ ᱟᱨᱮᱴᱷᱱᱞᱟ ᱟᱨᱥᱟᱱ ᱡᱟᱱᱟᱡ ᱠᱚ ᱵᱟᱢᱵᱨᱟ ᱡᱟᱡᱩᱱ ᱚ ᱛᱢᱩ ᱪᱤ ᱢᱟᱝᱥᱟᱞᱟ ᱟᱨ ᱡᱟᱣᱩ ᱜᱮ ᱠᱟᱯᱛ ᱠᱷᱚᱛᱮ ᱚ ᱞᱚᱠᱷᱤ ᱡᱟᱱᱟᱡ ᱠᱚ ᱞᱟᱜᱫᱟ ᱵᱟᱛᱟᱝ ᱦᱚᱵᱨᱟᱝ ᱞᱟᱥ ᱠᱷᱟ ᱛᱢᱚᱱ ᱡᱩᱜᱟᱛ ᱜᱤᱱᱫᱨ ᱛᱟ ᱠᱷᱚᱛᱮ ᱠᱟᱴᱟ ᱠᱟᱥ ᱜᱩᱱ ᱠᱮᱝ ᱡᱩᱜᱪᱷᱤᱠ ᱞᱟ ᱠᱟᱱᱤ ᱡᱟᱱᱟᱡ ᱠᱚ ᱛᱟ ᱞᱟᱜᱫᱟ ᱵᱟᱞᱟ ᱡᱟᱱᱟᱡ ᱠᱚ ᱦᱚᱵᱨᱟᱝ ᱫᱚ ᱠᱷᱚᱱᱫᱮ ᱡᱩᱜᱥᱩᱱ ᱫᱨ ᱪᱷᱤᱠᱢᱟ ᱱᱤ ᱠᱟᱥ ᱪᱷᱟᱡᱤᱱ ᱱᱤᱢᱟᱨᱮ ᱪᱤᱜᱱᱟ ᱟᱝᱟᱛᱨ ᱡᱟᱣ ᱤᱢᱵᱤ ᱛᱤᱜᱱᱨ ᱛᱟ ᱱᱤᱜ ᱪᱷᱟᱡᱤᱱ ᱡᱟᱱᱟᱡ ᱠᱚ ᱛᱤ ᱠᱷᱤᱪᱤᱜ ᱟᱡᱤ ᱠᱷᱤᱪᱤᱜ ᱞᱮ ᱡᱟᱣ ᱟᱡᱤ ᱠᱷᱤᱪᱤᱜ ᱛᱟᱢ ᱫᱤᱞᱮ ᱵᱤᱡᱱ ᱡᱟᱱᱟᱡ ᱠᱚ ᱛᱤ ᱠᱷᱟᱨᱤ ᱠᱷᱟᱨᱤ ᱡᱟᱱᱟᱡ ᱠᱚ ᱛᱤ ᱱᱟ ᱪᱩᱜ ᱛᱟᱜ ᱠᱚᱞᱚ ᱠᱚᱢᱚ ᱠᱚᱱᱮ ᱟᱨᱮᱡ ᱜᱟ ᱠᱚᱞᱚ ᱡᱚᱠ ᱡᱟᱣ ᱛᱮ ᱟᱨᱮᱡ ᱜᱟ ᱠᱚᱞᱚ ᱡᱚᱠ ᱪᱷᱤᱠᱢᱟ ᱱᱤᱯᱟᱜ ᱱᱚ ᱱᱤᱢᱟ ᱜᱟ ᱠᱚᱞᱚ ᱡᱚᱠ ᱭᱟ ᱛᱤᱱ ᱱᱟᱞᱟ ᱠᱷᱤᱱᱤ ᱜᱮ ᱪᱷᱟᱪᱤ ᱥᱩᱢᱟ ᱛᱚᱝ ᱜᱩᱱᱨᱮ ᱡᱟᱣ ᱛᱟᱢ ᱱᱤᱢᱟ ᱡᱟᱣ ᱛᱟᱢ ᱨᱚᱦᱩ ᱡᱤᱜ ᱪᱷᱟᱪᱤ ᱡᱟᱱᱟᱡ ᱠᱚ ᱥᱩᱢᱟ ᱠᱷᱤᱜᱟ ᱛᱮᱱ ᱫᱮ ᱛᱟᱝ ᱡᱚᱠ ᱠᱩᱱᱤ ᱛᱚᱢᱚ ᱡᱤᱝ ᱜᱩᱢᱚ ᱛᱮᱛᱟ ᱡᱟᱣ ᱤᱱᱩ ᱜᱮ ᱛᱤᱱ ᱪᱤ ᱪᱷᱟᱪᱤ ᱟᱡᱤᱞ ᱫᱟᱢ ᱵᱟ ᱱᱤᱠᱨᱮ ᱡᱟᱨᱛᱚ ᱭᱚ ᱯᱟ ᱛᱟᱢ ᱱᱤᱵᱨ ᱛᱟᱨᱣᱟᱱ ᱱᱤᱢᱤ ᱠᱟᱯᱥ ᱱᱤᱵᱨ ᱪᱷᱟᱨᱣᱟ ᱛᱟᱢ ᱡᱮᱣᱤ ᱠᱟᱯᱥ ᱛᱟᱨᱥᱤᱱ ᱡᱤᱣᱟᱞᱟᱱ ᱡᱤᱜ ᱯᱤ ᱛᱮ ᱜᱟᱱᱤ ᱜᱟ ᱡᱟᱨᱣᱟ ᱤᱱ ᱛᱤᱜ ᱱᱤ ᱛᱟ ᱡᱟᱣ ᱞᱟ ᱱᱤᱢᱟ ᱱᱤ ᱜᱟ ᱡᱩᱥᱚᱱ ᱥᱤ ᱛᱟ ᱱᱤᱵᱨ ᱛᱮ ᱛᱟᱨᱣᱟ ᱥᱩᱠᱩᱢ ᱱᱤᱵᱨ ᱛᱟᱨᱣᱟ ᱥᱩᱠᱩᱢ ᱛᱮ ᱱᱤᱢᱟ ᱜᱟ ᱠᱟᱣᱟ ᱱᱤᱨᱟᱡ ᱠᱚ ᱱᱤᱢᱟ ᱛᱮ ᱱᱤᱵᱨ ᱛᱮ ᱪᱷᱟᱨᱣᱟ ᱨᱤ ᱪᱷᱟᱨ ᱱᱤᱣᱟ ᱜᱟ ᱞᱟ ᱠᱟᱥ ᱠᱚ ᱡᱮᱣᱤ ᱠᱟᱯᱥ ᱱᱤᱨᱟᱡ ᱠᱚ ᱡᱟᱣ ᱛᱚ ᱠᱚᱛᱤ ᱛᱟᱨᱥᱤᱱ ᱡᱤᱣᱟᱞᱟᱱ ᱡᱩᱜ ᱱᱤ ᱛᱟᱢᱩ ᱱᱤᱨᱟᱡ ᱠᱚ ᱱᱟᱢᱵᱟ ᱜᱟᱱᱤ ᱜᱟ ᱞᱟ ᱠᱟᱱ ᱡᱩᱜ ᱱᱤ ᱭᱟ ᱛᱷᱤᱠᱢ ᱥᱢᱵᱨ ᱡᱤᱜᱤ ᱚᱫᱠᱷᱥᱩᱢ ᱥᱤᱵᱤ ᱪᱷᱟᱞᱡᱤᱱ ᱪᱷᱟᱱᱣᱟ ᱛᱟᱝ ᱪᱤᱜᱱᱟ ᱡᱟᱣ ᱤᱢᱵᱨ ᱟᱝᱟᱨᱡᱤᱱ ᱞᱟ ᱛᱤᱱᱫᱨᱤ
다 제기 덕성수 군데 측금선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喂，
1: 喂，
0: 哦，给人敲的木。
1: 对吗？
0: 这大卡上顶啊，通过咱们用的，适当刚子刚从那选那了，今儿那里个今年来个这个是加工的，是加不是个？也那样个就突然间去来听个，另外是两个主要的，等下那个点个人工个底层的不咋，啊，等你看到一句个高什么的是能过真气。这个那哒，当个就。嗯，对，济南从农村农村去，跟咱们从那学习呢，四川乡亲这个就用，乡亲啊，你个学生能力，等到他们这几年困难吧，就跟那个我组织呢。
1: 야야 다나다 정말 너무 그때 농촌 탔던 린친 로빈 이렇게 타모
0: 아, 그래.
1: 과연 친 안도 뭐 그렇게 되지노 제가 나인디나 그런 게 모스트 디스 그 다나 캡슨다는 그런 게 제가 유아디 모스트 이다고 그렇게
0: 오야
1: 다니 나인디나 정말 길겐지가 스킨 내가 그 통치하던 거의 공당한 그 치시했던 거 거의 길겐 그게 단위가 거의 길겐 가장 있는 데다 돈이 흩어진 게 무슨 것도 그
0: 그래야
1: 지난이다 돈이 흩어지면 되는 데가 전등한 전년이 뜸으로 길겐 그게 다가 다시 긴더니 니 아마운데 나 나랑 게 아마지엔 지모가 이니요 나랑 게 크레 지모니가 뉴스통에 있는 데라 다 캐티나 뉴스 데라 로 합치를 직심되는 것도 그 다음에 지모 채우다 톱신동 그 총아우 통정동 그 유튜브인데니 당아 아직은 방마진다 토카즈나요 좀 도스노자다라 하랑 키가 잘 조금 뭐 감튼 젠튼가 그 냠부터 하랑 그 누츠가 롱북망 츠고 다다 손노다라 아 데캉라 상전 초팅 그 코르다 그것도 참상 토스오라 뜸고 코니랑 그 누츠고샤 접고니다 토카 총총는 그아다 초마진
0: 그래.
1: 아상게 노트인데 나는 내가 가슴 그 대고 트위.
0: 오야 오야. 지지 과정 치간다. 나다니 니 갑당이 선거 좀 주의. 다다르고 주 샤이즈금 살롱 저름디 토니. 다 소소고 고르기 치 목숨리 흐브르 주 침성극 소소운데 개친바. 갈친부 인칠 다 망다 샤이기 오늘 등이 길근즈가 시라 성지가 카레

0: rewara nyamnyongra tablim mangazi xungta de dangna na ba zura yang de bjing ge lag tu tu tu ga ji ge men ju de da ga chin ji de ni ngoma ngoma ju thorin jer kle sin de na ra yang tkh ni jing ge ti chul rang tong jer ge tang ftan bi da lhob jung ge char je yo qua zi ge ten ju de da ga chin ji si ko no lomar gam chon shena ran ge lhob jan jo go ni bi li da lhob ra chi mon tar shin ni jo go na ra darung jing ge ji ge ma chi ge char je zi na ra che bu me ni kap suk dan su ra me ni da mo ge ni tong yo ko si ko no da 청마가 지금 토르지긴 데시거 지그즈가 요과즈 좀 트고거 간디즈가다 랑거지 일츠밍가 강나즈 롱고거 시르코노가 먹과다 요커세 드니타 블랑땅이타 추치즈기지 체리 치즈기 장지 로브라 강즈 돈지 체리타 장주거 기와 먹슬와 차퍼와다 치즈기 인진나다 렌 호지미니 도무거 니슬링 망아즈 요커즈 초셰케 요라 더그 타춘더 땅더 저르즈 같당니 다그즈다 트그랑 퉁그 샤와 강즈기 나라랑 게지긴 차르즈라 캅숙은다 요추다다 가친 리스코노 달라랑 지금 손을 쳤지나 롱업 지카즈거랑 톱종이 샤라이 임바바이 흐리 이이 다지그즈가 가즈글링 톱자치 모나가 터너라다 지금 마치그세 소차세 어른거른게 어디글은 메니 다르자이나 호르조니 다랑뜨가 마톤니 담우가니 찰라라 요크스코노 다 탐치구다 므도르데리 소나 다 토마니 위디 톱잔 조고 디랑 거 잔크로리리 니마리리 오톱쿠브리리 루리리 양나 지 톱춘 거 람바 맘진 거 람반데 히 람바 리리 징거는 게 차르즈가 니친즈기 요탕나다 이까스코노 차르즈던 테니 카르크람 손을 쳐지나 가능한 차르즈 했다나다 할리니 다주 고칸이 저 톱고 반세와라 캅다이나시 카르크르긴 차르즈도 셔탕나 헤블랑니 드무이나 하리다양 르글은 응이 초앙이글 아칸 바프그미네 나토나라타 요너시티다나 담 도르텔이 소나 치남바그 시긴 차르즈가 요과즈 테니다 탕글 호고 사르반데다 아링글 호고 버흥엔 마탕 흥마르 흥마트라 아쳬브도 미달리니 다송다 시긴 차르즈 요과즈 테니다 르그토돈 토감 와이 흐린 바바이 주다다 리바인 야타그디 추카강가 갑다시엔 침다니 저고당 타티릉글이 친디임 돈진바 땅스 옴드그바 침로르마 땅스 옴딩간 크르와 노르츠 살제트라시 스타르클바 소눔 스타르클바 시글로치치 스타르클바 간뜩 세랑 소눔 렌친지인 나바 총구출 호린제르클이 친디 냐누랑 추글이 친디 잡주르담 튼친드발라 그냥득바니 과든 치시니인 데나치 나비 멘트트 초능 워크룸 팅가 레친 그잔뜩라상 버 갑스시 탕아르 지미 호린제르클이 친디 나초 양처른질 답디 무시르고남바
1: Алштон штон би газгышнын мали ба. Жавшин чарвийн ом цар штогжулжэн.
2: Калан крштоки хавийн чумр бэкэн. Момбрх салви адунгэмдэрэнэн. Хэхкэр мэлун.

0: 야, 리펑 도파펑 히라 쩍 도파 쩍 히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인나 쩡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레 접나바 디다타 체적 달롱나위 시등 차충먹가 가르튼튼 전지만다는 찬지 공후 상친 용제 대친세리 라진잔들 하스카바 가와게 찬진 팔미 잉이인 데나 슈니 가르뜨가 진인 잔들 라신케나 잔싱 어떡선바 알로와 루티다 알마 렌치 로마니아레 데나 가친냠데 크니글라지 예신예 알라르골라
3: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저거 만나리 소지야 까타가지 메크리 에타치 공가르나 탕 효타리 야손지가 나송고지 지가 고거응 이타쇼니 이승으레 니가 고거안다서데치르세레 능가고 야르고야 가싱으승 참오고 어떠시르고 자르고 멍 자다고 양은이 까타버시고 만나고 야치야 마가즈게 메크고 오치는 타는 가즈게 코타고 옹이르고 조카타바카 드게고 야티 코멘 가샤게야 예레고 가즈야

지 하루 나가라 나지 주고 이다 책을 잔 말아 주다요 나 졸라마 플리 하루 더디라 같이 주스 마양조가 주차 말아 뜨니 주르고 니다 르고 주지 하루 나지 말아 뜨가 다시 모양시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年代列阵数据推测仪。
1: 세계랜지 공감사 샴라 선주로 냠다리 전쇼주인 탱디 선주로 진난 된조보니
2: 习近平你对所处的上海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酿 이란기 코베티다 얼음염제 초병기급기 응하고 난기 얼이마기 딘실에 동대당하다 이란라 초도 각동 체배 총주 초승 계주 겹대 가조 교류 중에 고르소인
3: 샴팅디 선교르키 낭티어 십드남 세로나
2: 디글레군의 비빈인수 계급 기조시 시진핑키 도구베체 숨인키 나조 니도니 슈즈주르 상해 냠레 직조기 우조라 쇼바다체 키르기스디안다 이집라 계든 첨진능규 이신릭급 중원대 비징토 칠로 나와시 조시 시진핑기 군대 펑리위원다 중국중앙첩세주기규 중앙雄军厅기主任蔡奇 중국중앙첩세주기 우윤 친지비 부장 왕이소 피브로민 남주직도 쇼대 칠로 나유바리
3: 第二个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月的 shibshu pardon kha ji zhen yu bata. Mangso ki rang kim ki gog ne byu le ki shibshu long su jitu bata. Karmo ju nge mang la dupi zhen bie co wei kui ti. Mangso ki lin ta li su dong wa ta zi ju ga jiu dong wei si ding ke jen si tu kyu yu bishi. Ning gong ki tu su hu bei xing jin wu han chong kir qing shan qu 清河区地魁图卡拉基持行提瓦塔崇密地魁基萨冈图浪布提维切日地姆行不是提卡尔国主浪怎么了下次吉他下面给切记汤季节牛头乌月崇密乌月国库的命令清河区地魁基建国塔基巴的命令甘木军爷忙了得罪准备作为魁组织了规地修建大于不是
4: 三木沙瓦塘普处绝望的娘子塔朝天主编牌崇密刚汤马儿甘木军用以拿力别扫空锁进了套旧都不远清河区地魁登陆给数据宣判风云远起这个数据我们区地魁图都是那玩儿皮革这篇制作期地魁给监管塔汪不远见了三木给我文件什么就做不塔作为干年套旧几个月把清革 俺是乔生不是主不是及俺最能够多俺是从忙做起鬼公外的信念念中参不他唐浪不说创开起天空天桌前年从没作为全大群众套旧起个月列进俺最头痛母体忙做起在这起我谈干年起我心这起我如果起我这起朝天心了松年忙偏学术习萨谈点地主病因是绝不是
3: 地魁中央金山赤道忙不直内月你当着给了道西班这个不是习近平去清河区地魁图都是那个地魁里习近平忙些一面忙些电不穷些西内也可给通知抗金的电不用途空战当年民忙来想地学会西大西一面忙给团图主编乔玩冲在死落西面忙做起乔其中抗议说立把主鬼是那个那月 这个书记组织人为科学的三年开启预判他丢不他亏是了特区日益甘木军人忙了特区准备作为亏组织了估计他又不是明儿给用起三年人不严起重叠了感觉估计了怎么起忙了特区准备作为亏组织切什么他丢亏起重叠同学了记他乔给他三个了想地学会 国家企业减税十九十四年间三十多年是不提他说上海重建企业满给企图乔恩为主编那么站南听堂不住不是杨浦区银行冲凶图罗出去延期建国民博企就像阿拉怎么送过月不谈冲凶企业正经国企减税十九十四年的第一年即便企业免去七八的着着级别十九十五年建国民错了免去企业举证十八十九周月 银行冲凶企业地亏十九熊天康给主任集中企业我们做十九开广告银行冲凶年杨浦区十一部人人民改革东西院我们是内计企业可用区别去特别热界年减税十九提示共有了年了七位过年我们做地亏企业减税占土解脱别热起个月解决也不是刚去年盲片做地亏组中体同名四四元面年 小朱也不愿意给教授狂飘动作不是你现况江苏省级南通重庆重川区龙湖家园地亏区也是普及性质的浪啊陆就这个事他路地亏区这边普及区聊天比我们先头通日记开检查特别不严重所典场年主错了波拉塔莫拉基陆前几几百只有事龙湖家园地亏当局局支部艺术界徐小燕区 地亏区普及团跟随学术最终说地亏七三位过年就上头当我谈那一处盲片错地亏是地月从美国国团日故的命令两国的教高我谈老所高我说孟作年土国这边那天给两站他就接不谈唐浪入卡就给总年孟作了却扛子年想地六百的主编月及送不是 他路让给其告诉别重给的其干部军人盲片错地亏开矿用事固定单位我们给催的亏送去三年七八趟财经总别总重求索改革单位固定单年陆就狂盲片错地亏车技组织给命名立住什么是给么事你懂什么就来立个让给其搜亏什么延期重给的其重亏做他财经总别总重地亏其盲片错地亏苍马开班去就是从天部
4: 科技部批给司仪司长李江路也我们是重庆的企业干部军人盲片错地区组织级别任用接下了几年总冲突又跑不到六年盲片错地区九年抗美党呢抗科技部七八他用七年总共计重庆的金企国长他他二十年到底他表里给是不是龙属最多的教育员是送不是
5: 第二个来过来别别你出 中国民办局接着过目睹的曾林期发现时的我国级别目睹了几个特别的龙湾建筑科技科罗瓦的陈述设备凶猛冲突在苏民北京图工作结巴的中国中央七十九级委员中央体制部部长李树雷凶猛冲突那学员中国民办局接着过目睹的各界北部级别立即目睹其实中国民办局接着过目睹的曾林期发现时的我国级别目睹的初步前进性引了中国民办局 미래기류동하장침부체대미래기시배송급다
3: 曾林期发现时的我国级别目睹了几个特别六级别突尼三只能有了陆军研究的我们是把握了几张修改吧西德的金针切割吧马王对割吧这些缺省的遗迹的西德空白的冷不脱罗电局的命案割割别积极短不领难有第二个苦难比为年次当国别次送你呢中国民办期交过目睹他曾林期发现时的我国级别目睹了几个特别罗解决科技科罗会全随你母言
6: 给我们给三年门博了那不证明那错期给这种路期六岁起步比例交过目出期路期路了电波了你不谈三级我是保护了陈族训练六期交过你到台北谈军警七星月辽宁星期沈阳重点图估计给路期定在相最抗期六条命的谈唐浪边定在相最抗难期在其人为谈路期给查法年八的节期这些一日你都去给浪怎么谈送这些不谈 英村南边周德切不远当国玩中国空战党区古车王区三位党员堂今儿个年纪没出去白马墙上的芒草节气今儿边军水班国国前边及其论的叫村切不是估计给
3: 陆剧电视新剧看，制作六十部以主演选拔几人去。我们今儿个我出去陆剧谈，你随我们哪里样这么多钱呢？我们今儿给起什么谈？提醒我们今儿明日给哪个？闽南给新书速度不接供应，稀松不是。到个别次数你跟我说，江苏南京图院边，南京马氏青标南吉兰图学会边的陈素康图，就说列车卡给闽南阿吉拉站，中国民办去交过孟处谈，怎么去发起些外国级别孟处来结合他们？罗继续开始搞了玩，陈素就会去搞了是不是？结果别有图，同期去我当天去，街上团部解开同的西巴当我谈，提前路线日龙西巴解开汤前途大于不是？南京小庄路林中央路林去行至阴雪左边路门，即是意义路线地里推塔牌段改为另外形式。他的地价水平给日路里温细胞长来地边让给厕所流到哪里去我形式。推热不散的别巡逻机公园里我去路域落了电波的年龄没热没热牌更新奇怪稀松不是。陕西延安重庆图与国老蒙古西区魁国旗三八将领延安三级陈素康图教育不是苍面延安第二交过蒙初期国动第二人民陆军给内部开进来用作什么情况谈三级面部南区超级别特谈听宋九宋前边没信归为在进来七天却不是与国老外林辉议他的案子是的错案里连来不情况性明白我最体会精神奇怪列级年头头年初七年我是六千中国坛六千土石板用作求贵人喜剧不是江西南昌重庆图中心聊天不谈给六个居民就做烈日卡给民的钱梅如熬夜熊练宁巴的去年无秀梅如熬夜今年来没多少的票闹事秋冬国家是不是写出了梅如熬夜中规策训练杨家搜归期给及毛天成者成本给干系不谈怎么领土该炸区别脱口直接了就不是南昌举重迷胡文清期我不应不提大谈接近一日卡几年我最体验脱口直接你连来不及明白错都不多年三百我最完全不最高我接不提落了年年诸葛岁干体验路域细数就不谈我最他的错玩体会接着机会稀松不是叫最我的托车没许多浪上月边卡了库努萨托了那天的家丢街边新疆蒙古看起天秀卡给门不用马去车直播之年蒙面谈接次改天却不谈我是保尔陈祖学会浪上水面给三不提毛中蒙正去乔军我来给我签约新疆蒙古看起天秀卡给门培有全起各地区去交过某处去温习保温南去超出了地年每日去捏去希望他陆剧几米中我谈温习保温几米说头上三边三天表马西表我呢我去你保托三级车军军人谈超过某次路途家给客品我控三级保地怎么样没学我级别谈具体瑞别定了什么谈连年头全国几年没给起我红色墙上来送给乔军营稀松不是
4: 第二个来过年被别人出给自己就看生就的兄弟看起蔡松银龙阿珍及乔哥军阿别国也不足西边决定作为生就的用着从头热的人把工作签约给个旅在自己聚集只有跟口碑你当送就坦白了那个让给起参与米的旅在这些家具命运中西也没心吧的大都旅在中大的期间给米长都这天家是西就也没心吧旅在团内的几十群国的同居的七顿内给突破这些就影响我这哪有他的给生就的用着从对头龙阿珍给乔哥军阿别人给旅在结构都建筑用起别几乔哥马拉电白过来给不着七八的你当送就他们旅游拍的那个让给旅在恰下给旅在的女不你个怕你突破的全用呢旅在投入的女不起路都被空被突破起就电白卡塞不起去结构旅在直接聚集局长高志丹起满座的旅在拍的干家起路动位才是让领导的觉得满座人长起穷了这边世界这个月组准给来这对天满座的旅在争夺的结果那么披松起座是动物的那么见的满座旅在的争夺的结果嘛那对吧重叠的给人家刚才不能争夺的重叠给人家刚才不能争夺的说满座的大对吧的年对边争夺的结果了假如的结束切入动物解决就引起送予 在这里的客户是让这些巡逻中的留在接着的西点民的盟西军队电动动画的城里的团队中的人们了推过藏度动画留在中的车里车趁着一女的修建团队接车的波罗奇姆松的特别空白了规定电动动画的高智丹奇龙安镇的车里中的人怎么能托安唐不浪费长波罗怎么能给团队独立把白白运用起把的洛杉矶以澳在镇头的 RBC 军队澳在镇做所怎么能给镇都的前面去培训给冲着那里样突破解决引起送去。旅在团队的毛龙龙人让这些旅在团队的细菌军队都不晓得动画的旅在在住的不在托的家界动画的规定动画旅在的人类有过的地方现在团队酿制定时突破的规定动画解决的旅在边住的给军队杀了吧军界没把它准备突破解决引发的
3: 계급류제지급주기류제변조시시장양쇼동키안주니동숨주탐벌류류제툴레기지시균고로통주로치둔신비미빈라탐보로시대좀나뜹대와다대나미글라지베젠도루키변조야구치용토바체규인시송유디글레코네비웨네즈더고베치니니서고베계급누교주네시도제바신나 롱첸키차구이종합예신랑겐키롱크사르부조준치슈치로다니규마체바판뇌조회록주구이고공교무시 계급 느껴주기 지구 경고로회 원조 잡아진다. 롱아첸키 차구의 종합배신 랑게키 록쇼구이고 아르신 로셔를 창용계 증하게 미에 판을 주교다. 느껴사르배송의 돌세 아르웨 망토 주교 저순 퇴레티 방미 뷰티 롱류 주비 구이고 딘병하 판을 주교인비 티 롱트사부 조정 청교를 랑시 대회 통화 등유부시 랑게키 롱트사르바 南孟地球的建立了匈奴亚伯塔女国三十八片这机会查知独立塔比赛托为洛克顿陆基娘地所连南三十八得定过三期陆这十九三八人不见了天烈皮给他迷茫茫错期过过提为李伯国内公共不是第一个雷公的被别人出蔡松民提供么彭州西子冲给了吉隆嘎给地位开度那个不落真别来段立足穷的地位开的人事弱局的
4: 陆续给各个年轻人吧明年的女子跑步地位可以查证能被出席不来的全用的定时不当的记住他就说的来的可能的名字被信誉听爱集中各个年轻人当地出入的女子跑步地位可以的可以的一点中国安能给我主出国的各种名字的定价名字进入嘛没算本地所本家给来个入来切的出现的没受错你呢出席不信誉 中国安能来的就送别成都电视机器所购吧朱峰奇按照施工层面的我主推过的几个电价名的几个这些的七来催促本家给各种别测试写的真的直接给兄弟七个月崔西明年托到巴的总统张土得十七个月开的这有经营所长通话银呢崔姐给来咱们下的米老板我给月解决吧的 美孙若局本家来筹备明年的正月别车轨如果贴卡松了一万七的地外口的局内天安狼国的角色的娘们这些的托车康所昨年施工了没得我狼我不得天内催些的七八就都张三七八所七个月天个的厕所催些不要解锁七来这个天的催局起的娘们都同步的日的施工日日实际日日节十字间给催些的七个月
5: 永远的施工卡制度我是出去预备若局民的党能央视听给预备是控制卡里给的村里特别巡游所日日新投给的一万七的感动预办空所的那路呢参加啊自主七个月朱峰奇出席来的天学会出去给把了南浪么他呢国足的参谋派的军队七个月永远是落中卡里月了明明能住可应是破呢落不的给月
4: 听爱车时的呢，成功给出租中一百八的军团呢来个车车门。玩家日的卡级，我的心颠簸明白的。我们经验预备，我们出租一百八的，差不多够出去，出席车站下个银线就把的。 담대 초료기 뉴제 대비 교도 단도 림고민의 독세 집에 내던 주바다 고송 직제 준비 배마키 담료기 마빌랑데 내급자도 체유기 고나 주비 십제 체린 서지 수 기기유 징주마다 작제 인도 봉디 초딘 림고 연라 루가기 루미 함츠링키 경유 철업리베 십제 체린 치바다 대신 최다강기 내조르 경유 철업 릭니 슈저지다 우글람니 시 릭니 슈저숨 뉴람니 시 릭 숨주소니 제라 내시 릭베 십제 체린 체데 콘덥지메 림네 응고 존재남 양나 내공 뜻십 체린기 년가라 시진서 코든체 여지 주바리 최주 토담부탄 짐주 견진부 최주 연구력의 남수 실수 남시 감소 조람샤동 견린다 댄도동외 가제직제 기종기 인세 로급 체유도 얼심베 담사다 인세 토기 뉴슈 카림체데 직제 지리 담남 팅교 응고 제톱지 유바리 계급로제 변종 기종가 그 대비 교진 내급로 코드용 규람 최수민기 공매 추주 개발아 뉴수샤동 토바다지 로동 토베 더접단유 메저럭 뿐가기 건덥지마라 귀남기 뚝쇼 귀티 렉수단데 대배교기 가주 뚝쇼 총도 마당와라 띵섭사라 십자진기 최실을 내든 뚝교제
5: 나모 최진기 양덕디네조 되라 피규르긴 도장디네트 단달긴게니 센시모디니 그야룬디니 공부에게 드넘기 생규르 냠다리제시
3: 디글레 코네 비웨네츠 이제 망초키 진지 디첸키 최수니 이제 먹봉키 님티 토진소 푸디타 미미 넘루제네 코우테로 네비에 어제마키 아하마디 자비아 카마딘시르 동디다오타 카마딘시티 춘동마라타 먹텀 넘주 즈요라 돌균 포교부타 이제 까마키 푸디타 미미 넘루제네 어름냠지 초병 기급도 네비에 어제마키 민카디 카마딘시르 동디다오타 디미비나 에지멍미 자교처유타 레다마라츠유 지주시 에하마디 자비아 카마딘시니 아시아 노메스쿠도 유비에 에지마키 깊초 쿠투타 로교딘시 계진시금타 강티 에지마키 카토차주타 뜻십치구추 뉴비케진 뒹비치구유 민카디 카마딘시니 치게먹봉키 깊초 쿠투겐린타 카토긴틴딘에 계진그체식시 이제 막초키 타미 기가마 토파타 젠즈발 체부주모 토베팔 어지마기 접고라 무튜 야령로교이 시주부시 이제 최딘 뷰진 测别 치숨니 산에티교 튜츠 다오기베 치 숨주닌키 추수니슈타 감무 숨주니 다오고베 치니닌키 추수니슈타 감무 숨주이팔 어지마기 접고 체베추 이젠 기미 갸타 시부시니라 메교 포보타 미초키 기람토 쇼르교부시 到我给别次于松中尼个公母了而这马起一阵路据起拉力起凌晨来就过去把他到我给别次于尼个公母了而这马给拉力亚一阵起三十万不行来就过去于解决不是而这总统宣布万斯以年天了而是你现况一阵起宁至结果行来就过破别全今天当即起行于解决不是
6: 一阵初期刺激你你最别忘心了你提供我而这马期一阵初期给三十门国结果吃不他霍尔木斯刚阿地胡古斯的期你这结果必须来结果几年没事给他们图书了他名额不说了没跟跑不是当你别进去给你而他一时这期一阵来学跟几位盲天才去比我他一阵初期期明那不冲给了期录不冲心来结果碰你基本给他出去这边 给他们脱手了不是而这初期到松牌你最表现的而这毛初期当街接点而这初期团结天然建筑库的规模通明文件穷事文件明年牌而这毛初期替他们当街接着头痛挑战前面不是而这马期中央孟吉部一次松你而这马期骚控给出控诉一直来错头高度母体教育一起就不是
4: 您提牌，而这马起从追出现，给这确定起，卡车有的就不谈。从追出现，孙起，从追女把面板碎马些，从追出现，你给套今年是不是？这个来过来别别，您说，有人给总统责任司机蔡松林，二里桥的莫斯科的吉普罗卡索索罗传媒车局登记车新不的，有人穿呢，出发前呢，吉普罗工作车局传媒的，你对车局的解决度。
3: 디글레 코네 비원에츠 우르스 친주부단 러브로프이 치솜니 장빈키 우르스유지지죄비에 미미남주시 라이비시로 동바 금전도 지내 빌링토내비에 우르스유 김시시부타 보은주자두 우르스유지급전주칸 고교규 타제부시 장빈키 모스코타 圣彼得堡소소 哥德罗宾组부타 우르스총내가 장빈키 지유列空 고교규인 시주부시
4: 디글레군의비비니츠
3: 내발레인도초네캡자체베정시드싱나산에디가투즈체숨닌기공메추즈께베파라내발레담드추리왕기길람도쇼르베미자책동니기곱주파라파르요바시콘세선교년준수게진지원듈라탄다오유주이리젠경고나게기산디길라타산베라시
7: 메메다치기 만주 락바르 추기지
8: 메메부치기 만주 르부르 추기지
7: 추추디지키 만주 추주 렘바르치
8: 각도 유비 기준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7: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8: 냠조 주미 저원이 냠지 변대 양천시키
7: 서주 강시키 유기 미남 경화치
8: 미리카키 등지 약제다 퇴몽 구비니 중화미리키 속자내서다 독슈내서 여완에서 제의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1: 생기랭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첸 슈구힌 텐디 레첸키 낭튜엔조니 시진핑키 이집기 중통 사시타 트메나웨고스타 시진핑타 펑리 유엔남니키 이집기 중통 사시 당제 당련토 이집 댄세 샴수 캉치모르 시골나웨콜 중국타 이집활 친지수티 로듄주콜활 댐제수회 미추진의 베제치고 키로르베웨콜 시진핑키 니브나회 롱치키 어렵게키 반마 이집기 주교년조토
4: 동비 제배고
1: 龙女士在安时中国立即表态上海两列尊组云人颠簸永环染地接别国所行下面听的李晨起南团习着南先说那三内提给推去见到国别在印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 中国塔二分之一给客车，我了中国三百塔清真组去，给客民币过这波建设去，给客民币迷茫给内这天，每日让前头日塔，前个人路塔，每日别为人路了，我国级别人不妥，本本年级别特别贴，多级查到点别，再些什么作业不是。 龙的短剧期，七龙年头剧期，中国塔一级给客民币之外，展览塔变成一级塔，泽屯塔变成建设进步，强化主题，年末年节期，我们在台北开局对不塔，贴着电棒南有不是。因为罗先生，俺去推广的计划，中国塔一级给开用特具肉的计划，全国特别批给中学。
2: 教育部划，分别搭建文革塔、密码机、地基七十多户，各级常用场地、商用级级别拆下去，都是集团塔，特具全部进去。广东塔深圳区为各级塔设计区全部竣脱，各级密码编成改革塔，俺们定色都当天。中国塔一级给两万集团做不足用了，关键密码规定当国际电脑区。
1: 习近平提，中国塔一级教育部今年编成改革电波七八塔，土人中文区编成军工集体，开工课堂人不客气，别人俺们来特色七八塔，改工先进去俺们用别的塔，编成建设进口，小囡教不进。